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0: band Foals, Still Fighting It, is the first song to get us started on this first day of October. Yes,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the 101.2, 101.3. As I said, October 1st. And the time is 10:05 and 40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of the show,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Boinen Radio,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even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lication.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in and say hello and let's talk.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이 열려져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conversation at 6 p.m. today and also 2 a.m. tomorrow morning. Also, we have a 다시 보기 available, or 다시 듣기 or 다시 보기. You can search TBS EFM Archive on YouTube. TBS EFM Archive라는 또 유튜브 채널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다시 듣기 또는 다시 보기 또는 하이라이트 영상, Reels, Shorts 같은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녹음 방송으로 찾아뵈었었죠. Yesterday I came to you with a pre-recorded show. 갑자기 주중에 왜 녹음 방송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셔서 어제 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Some of you even asked, you know, why are we getting a pre-recorded show in the middle of the week? So I thought I'll tell you what I was up to yesterday. 어제는 이제 프로그램 녹음을 하고 서울시 의회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TBS 직원들이 50일 넘게 돌아가면서 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So after recording the program, I went to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and the building and took part in one person protest. And the TBS employees have been taking turns standing there holding the protest signs for more than 50 days now. 또 1인 시위는 이 서울시의회 그 의원회관 앞에서 11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딱 하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부득이 또 녹음을 해야 됐습니다. So this one person protest is scheduled to take place every morning in front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members building between 11:30 and 12:30. So I had no choice but to pre-record the show in order to participate.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이 피켓은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So the sign that I was holding said, TBS 폐국 위기 무임금 상태 2년. So TBS faces the threat of being shut down 2 years without pay. TBS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The normalization of TBS can no longer be delayed.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TBS 사태 즉각 해결하라.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must resolve the TBS crisis immediately.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뭐 단체 집회에는 여러 번 참여를 해봤지만 이번 1인 시위는 처음 참여를 해봤습니다. I participated in group rallies several times, but yesterday was my first time taking part in one-person protest.
1: 어떻게 보면 뭐 단체 집회에 참여한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단체 집회를 하면 참여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의 한 10배 정도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0: Some ways it felt similar to being at a group rally, and but the emotions I guess experienced felt almost 10 times stronger.
1: 지나가는 이 타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TBS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0: Things like, you know, as people walk past, I found myself wondering, you know, things like, you know, what do they think of me, you know, standing here holding this kind of sign, you know? What do they think about what's happening to TBS?
1: 대부분은 딱 보면 무관심해요. 어떤 이유로 또 1인 시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Most people simply walk by without paying too much attention. They're not particularly interested in why I'm standing there, you know, holding a sign. 아니면 뭔가 또 관심이 있어 보이는 분들은 약간 딱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지나치기도 하고요. Some people who do seem to notice, to, you know, look at me with an expression that almost seem to say, you know, wow, some, I don't know, poor guy, you know, kind of, before moving on. 하지만 어떤 시선을 보내던 그 시선들 속에서 내 할 일을 해내야 되는 그런 순간이긴 합니다. But whatever kind of look people give you, there comes a moment when you just simply have to do what you came there to do. 그 쑥스러움과 또 적막함과 이 불편함을 견뎌내고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꼭 전해야 하는 것이 1인 시위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 as a one-person protester, you have to endure the awkwardness, the silence, the discomfort, and make sure the message you came to deliver is actually heard. And I think that is something anyone taking part in a one-person protest has to be, you know, willing to bear. 뭐 이런 약간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오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녹음 방송을 해야 됐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약간 어두운 얘기나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질문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시위에 it could be just a one person project or protest or group rally 단체 시위나 1인 시위에 혹시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셨으면은 아마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I didn't mean to start the show on a serious note but let me ask you have you ever taken part in some sort of a demonstration or protest and tell us about your experience 이런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Alan Parsons의 곡입니다. Standing on Higher Ground.

Alan Parsons, Standing on Higher Ground 였습니다. So I said, 약간 좀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러닉하네요, 제 자신이.

0: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So I was asking our listeners if you have participated in any kind of demonstration. 아마도, as I said, you know, if you went to university here in Korea, you probably have done it at least once. 역시 있군요. 8532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전두환 대통령 때,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데모에 가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학생이면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이루어냈죠. When I was a senior in college during President 전두환's administration, I took part in a demonstration calling for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At the time, it was almost unheard of for a college student not to get involved in some way. And in the end, we achieved it. Yes, 그죠. 결국에는 87년도에 개정이 돼서 직선제가 이루어졌죠. So 1987 was the year that I actually got it done. I guess, you know, thanks to all the efforts by the students and everyone who was involved in the demonstration. 많은 사람들의 또 어떤 노력과 열정. 아, 노태우 대통령 때라고 이렇게 correction 해주셨습니다. 8532님. Yes, yes. Correct me also. So it was during the President 노태우's administration that the countrywide sort of a demonstration took place. 감사드립니다. So I'm asking, 약간 serious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그죠? Have you ever take part in the protest? 시위에 어떤 여러 가지 시위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아주 심각한 어떤 주제를 다룬 이슈에 어느 정도는 다 심각한 이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테스트에 참여를 하는 거겠죠.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 경험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에입니다. 명태.
1: 명태.

겨울에 눈 맞아가면 얼었다 녹았다 말린 황태 연골이 어디 갔니 그물태 낚시태 막무태 외태 바람태 애기태 녹아지는 앵치 이 밖에도 그 잡는 방법에 따라 지방에 따라 그 연골이 왔니 문의는 언제 안 왔니.

자와자 강산의 명태. 와. 제니님께서 강산의님 부산 사투리가 들려서 봤더니 역시 부산 부곡 중 his dialect even is just so rhythmic and so musical, don't you think?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시위 경험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요.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o we're talking about the demonstration, protest. 1033님께서는 저는 어릴 때 대학 가면은 절대 데모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들으며 자랐어요. 근데 막상 대학을 가니까 등록금 투쟁을 하고 있어서 뭔가 아쉬웠달까?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너는 시위 데모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의 마음은 좀 그런 건 당연히 이해가 가죠. 그죠? So growing up, I was always told whatever you do, don't get involved in a demonstration when you go to college. But when I actually got to college, there was a tuition protest going on, and somehow I remember feeling a bit disappointed. 그렇군요. Okay, we'll talk more about this. 그러면은 10월 달도 오고 했으니까 Barry Manilow 곡 준비했습니다. When October Goes.

October Ghost였습니다. Let's get to more of messages sent in by our kitty님s. 볼까요? 눈물 많은 T님께서는 여의도 집회에 가보았어요.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다기보다는 그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시위, 투쟁이 필요 없는 평화로운 날들을 꿈꿉니다. I've been to a rally in 여의도. It wasn't because I had any particular political agenda or affiliation. I simply went because I want to see a country where our children can grow up and live happily. I dream of the day when we can live in peace without the need for protest and demonstration. 또 시위 투쟁이 없는 평화로운 날도 있지만 I think, you know, 시위 투쟁이 또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상당한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Of course, I mean, it would be better if there's no need for protest and, you know. But that's kind of hard to fathom if you think about it, right? Everybody have their own interest and everyone is entitled to their, you know, opinions and whatnot. 모모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경희대 앞 2층 주점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시위 때가 던진 화염병에 건물에 불이 붙어서 소방관에게 엎혀 나온 기억이 있어요. I was hanging out with some friends at a bar on the second floor of a building near 경희 University. I still remember the building catching fire after protesters threw some sort of, you know, some sort of chemical, I guess, chemical bottle, and being carried out on the fire. Fighters back. 그렇군요. 굉장히 큰 불이 일어났던 것이군요. So, 모모님 was sort of a victim of what transpired from the protest. Not necessarily the direct, I guess, victim of the protest, but, you know, what transpired from the protest, I guess. 그렇군요. 또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굉장히 또 무서운 경험이셨을 것 같습니다. Hope you are okay, I guess.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의 곡 준비했습니다. 누구 없어.

누구 없어 한영애 였습니다. 제니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네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 서운할 때 방문 쾅 닫고 밥 안 먹는 단식 투쟁 정도였습니다. When I was young, the closest thing that I came to taking part in a protest was slamming my bedroom door and refusing to eat whenever I was upset with my parents.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것 같긴 합니다. 어릴 적 대학교 근처에서 살았던 탓에 최루탄 가스를 맡으며 자란 기억이 생생합니다. I grew up near a university, so I have vivid memories of a smell of tear gas in the air during demonstration.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은 그때 그분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또 투쟁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Sometimes I think the ordinary, precious everyday life we enjoy is possible in part because of the courageous and deeply meaningful struggles of the people who came before us. 최루탄 가스 저도 많이 맡아봤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그때 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모모님께서도 아 최루탄 눈물 콧물 쏟아지던 괴로움이 기억나네요. I also remember the tear gas. 맞습니다. 다 어떤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하나둘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 스튜어트의 곡인데요. Year of the Cat.

That was a Year of the Cat. 제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Al Stewart의 곡이었고요. So we started out by talking about why I had to record the show yesterday. 어저께 왜 녹음 방송을 했냐라는 질문을 하나 어저께 받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주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So I took part in the one-person protest yesterday, you know, with our company, for our company TBS. And we've been doing it for 50 straight days, 50 straight working days, that is, in front of the Seoul City Councilman members building. 그래서 그 참여하느라고 어저께 녹음을 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런 질문까지 드리게 됐는데 it's rather not a light topic, of course, right? I mean, you know, of course, you know, it can't be a light topic.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또 많은 또 의미 있는 그런 사연들과 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We'll talk more about this, you know. 뭔가 not to be too serious, but, you know, it's a subject that definitely deserves to be talked about, I think, for sure.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3, 4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경과 이루리가 부른 곡입니다. 여름밤 바다.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we have first rerun tonight at 6 and one more time, 2 a.m. Tomorrow morning. You have a live stream of YouTube, 보이는 라디오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Our text line is open at sharp 1013. Each text message will cost you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messages. So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stories, or just a simple shout-out. They're all welcome. Send them all my way. So speaking of your experience of partaking in any sort of protest or, you know, demonstration, we're getting messages left and right. 모모님께서 저도 직접 참여한 건 촛불 집회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부모님과 생각이 달라서 나라, 공동체, 정치, 정부와 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경험이었어요. The only protest I've personally taken part in was a candlelight rally. It was also an experience that made me think a lot about our country, our community, politics, government, and the law, especially because my view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my parents. 맞아요. 그런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가치관을 또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I think participating in any sort of a protest or rally can be an important experience, I think, in shaping your personal values or, you know, your views on politics and society and whatnot. That's why you see a lot of parents, you know, taking their children with them to those, you know, rally sites or protesting sites, because it's a real life learning experience for them. 정말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집회이든 간에, 어떤 성향의 집회이든 간에 또 이 사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경험이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모모님.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언니네 이발관 곡인데요. 들어보실까요? 나를 잊었나요?

최양석과 보기몬스터 I'll be with you. 지난 수요일이었죠. 그때 어떤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네요. 좋습니다. Let me get to one more message regarding our talking topic today and get to music boutique segment. 3056님께서 저는 사회의식과 연대의식이 뒤늦게 생긴 케이스라 몇 년 전 그리고 지지난해 다수가 참여했던 시위에 참여한 정도입니다. I was a bit of a latecomer when it comes to developing a sense of social awareness and solidarity. I've only taken part in a couple of protests in recent years. 시위하니까 파리에서 지하철 운행 중에 갑자기 지하철이 쓰더니 안 간다고 다 내리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당시 프랑스 SNCF 철도협회 노동자들이 시위 중이었거든요. 모두 군서리 없이 내려서 지하철로를 걷는 중에 연대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And speaking of protests, I remember being on a subway in Paris when it suddenly stopped. And we were told to get off the train because the trains weren't going any farther. And SNCF railway workers were on strike at the time. What I remember most is that everyone just got off without a single complaint. And as we all walked along the subway tracks together, I actually felt a real sense of solidarity. 오, 그렇군요. 상당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 상황에서 이 불편한 굉장히 불편이 초래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노동자들과 함께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한 굉장히 그런 시민의식 성숙한 시민의식이 느껴집니다. So even in that very inconvenient situation, you could really feel this strong sense of civic, solidarity and responsibility with the workers. Huh? 그렇군요. 상당히 gives me chills even thinking about it. 와, 이렇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오싹한 느낌이 드는 그런 멋집니다. 멋진 순간을 경험하셨네요. 3056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뮤직 부티크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바로 조금 일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Music Boutique. And Music Boutique is my daily playlist with a story.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사실 올려놓고 있었는데 I kind of stopped doing that. But you can find the archives of the past script on the 검색 사이트.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 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So today for Music Boutique segment, I want to start by talking about the grunge movement. 90년대 이제 초반에 시작된 이 grunge movement. Grunge movement가 뭐야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Nirvana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Nirvana의 Smells Like Teen Spirit 그 노래 아시죠? It came in the early 90s, 90년대 이제 초반에 발표된 곡이잖아요. And if you are a rock fan, and if you kind of can remember the songs that were released around that time, you know, late 80s and early 90s, 그 당시에는 이제 헤비메탈의 시대였죠. 그래서 뭐 이 반조비부터 헤어메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여러 Def Leppard 그렇죠? 그런 화려한 어떤 쫑쫑쫑쫑 사운드를 자랑하는 그런 메탈 밴드들이 이제 대세였던 시대였죠. 근데 상당히 이제 상업적인 그런 음악이었죠. A lot of fans and you know it was you know topping the charts as well. 그렇기 때문에 그런 락 음악의 어떤 변질, 너무 상업화된 변질에 반발해서 나온 음악이 바로 이 그런지입니다. So everything that you love about, let's say, heavy metal, hair metal, like Bon Jovi-esque rock music, you won't find those kind of elements in grunge music. 그래서 grunge 음악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저분하고 어떤 음악적인 기술, 특히나 이제 기타 하면은 heavy metal에서 굉장히 속주, technical play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grunge 음악에서는 그런 것을 다 거부하고 상당히 원초적인 리듬 위주의 그 다음에 뭐 화려한 솔로 같은 건 절대 찾아볼 수 없죠. If you listen to that song, you know, Smells Like Teen Spirit by Nirvana, which has a great riff, by the way. 하지만 이 헤비메탈에서 어떤 중요시 생각하던 그런 어떤 화려한 연주나 어떤 솔로 그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죠. 바로 그런지가 그런 음악인데 그런지 음악에 대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지 시대가 어느 정도 접은 다음에 이 시작된 무브먼트가 있는데 바로 장르가 있는데 바로 이 포스트 그런지라는 장르입니다. 그런지에서 시작됐지만 그런지보다는 좀 더 발전이라고 하긴 하지만 상당히 상업화된 그런 음악 스타일이었는데 오늘은 포스트 그런지 곡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곡입니다.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Puddle of Mud인데요. Blurry입니다.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So, Music Boutique, a little early start today. We have a lot of songs to play. So, talking about post-grunge music. 뽀글님께서 확실히 post-grunge는 의미 별로 안 거친데요. 그런지, 이유라 그런지. 그런지, 이유라 그런지. 아, 재밌네요. So, yes, post-grunge. If you just compare side by side to you know, the grunge bands like Nirvana or Pearl Jam, Soundgarden, that you can consider them softer, I guess. You can say. 제니님 역시 clean grunge, 정화된 느낌이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백반기행님도 음악이 너무 좋아요. 운전하다가 급하게 유튜브 메시지 남깁니다. Alternative도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yeah, today we want to focus on the post grunge bands. 그래서 이 grunge band, as you know, the Nirvana, Pearl Jam, Soundgarden, Alice in Chains. I mean, 저도 이 밴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의 음악의 면모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반상업주의적, 그다음에 날것 그대로의 사운드. 그 다음에 굉장히 가사도 냉소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정서가 드러나 있죠. 반상업주의적인데, they are very anti-commercial. But ironically, they were hugely successful commercially. 이 반상업주의적인 어떤 attitude가 오히려 상당히 각광을 받아서 상업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당히 아이러닉한 그런 situation이었죠. 근데 이제 post-grunge 같은 경우는 그런지의 어떤 무거운 기타 톤이나 어떤 이 보컬 스타일은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곡 구조나 그런 면에서 좀 더 이 기승전결을 살렸다고 해야 되나요? 이 후렴구가 굉장히 더 강하고 어떻게 보면 radio friendl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post grunge kept the heavy guitar tones as you just heard and the emotional vocal and style of the grunge and vocalist, and also, but sort of polished the song structure in a way that it is more radio friendly, more dominant chorus, and the progression, right? The highlight, climax progression of the music. So in a nutshell, I think you could think of post-grunge as a sort of a commercialized version of grunge. 이 grunge의 상업적인 어떤 improvement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one thing though, right? Puddle of Mud 방금 들으신 그 vocalist

Just Scantlin. 그다음에 다음에 들려드릴 밴드는 이제 Bush라는 밴드인데요. Bush의 The Vocalist Gavin Rossdale. 굉장히 훌륭한 싱어이긴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이 한계라고 할까요? 컬트 코베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보컬 스타일이나 톤을 들어보면은 컬트 코베인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개성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Put Love Mud 들으시면서도 아 그런지 널바나 느낌이 상당한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But all of the post grunge band suffer through that comparison with you know Kurt Cobain.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Bush 역시 상당히 상업적인 널바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은 밴드인데 부시의 곡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Machine Head입니다.

Bush Machine Head이었습니다. It's like Kurt Cobain being really commercial and very greedy, and he's saying, "Okay, I want to make more money with my music."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부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죠 그 당시에. 근데 it sounds similar to Nirvana, but it sounds completely different from Nirvana too. 제가 듣기에는 Nirvana랑 너무 다른 음악인데 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Another popular band, I guess, that could be labeled as a post-grunge is Creed. Creed 역시 반짝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 밴드이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역시 크리드의 보컬 스트랩, 라스트 네임 스트랩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 이 컬 코베인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보컬 스타일을 가진 그런 보컬리스트였는데요. 들어보실까요? 크리드입니다. My Sacrifice.

That was Creed, My Sacrifice. So post-grunge edition of Music Boutique. Today, I was kind of thinking as I was listening to this song, would three kings of grunge, 보통 이제 grunge 음악의 이제 3대장을 얘기할 때는 그 Nirvana, Soundgarden, 그 다음에 뭐 some people would say Alice in Chains or you know Pearl Jam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4대장이겠군요, 그렇죠? What would like Kurt Cobain of Nirvana, Chris Cornell of you know Soundgarden, and also Eddie Vedder of Pearl Jam, Jerry Cantrell of Alice in Chains would think of this kind of music? 그들에게 이런 음악을 들려줬다면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지의 그런 정신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스트그런지 상당한 어떤 또 상업적 성공을 누렸는데 아마도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누린 포스트그런지 it's kind of hard to kind of define them as a post-grunge too. Nickelback인데요, Nickelback. Post-grunge에서 약간 그냥 하드록, 헤비메탈로 넘어간 그런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borderline. 이들이 아마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들어보실까요? Nickelback입니다. When We Stand Together.

적도 많은 그런 밴드이기도 하죠. 욕도 많이 먹고. 근데 잘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One more band I want to talk about is a Collective Soul. Collective Soul is also one of the early post-grunge band, but they're very different. I would classify them more as a pop rock band, but they have a great guitar work with all of their songs. 그래서 좀 post-grunge 중에서도 상당히 섬세한 기타를 자랑하는 그런 밴드라서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인데요. 이 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Collective Soul입니다. Precious Declaration.

0: 서울에 가면
1: 한강도 있고
0: 떡볶이도 있고
1: 케이팝도 있고
0: 우리 프로에
1: 탑빙도 있고
0: 헤이도 있지.
1: 저리 쉬 쇼아 我来啦.

That was Foo Fighters, Something from Nothing. So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one, and I am your host, Summer. Summer예요. 여러분들, 좀 잘 주무셨나요? I think I had like 4 hours of sleep yesterday. 잠이 도저히 안 오는 거예요. 막 제발 잠 좀 자, 잠 좀 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요. 얼마 못 잤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전 항상 이 텐션 유지할 수 있거든요. I have this like special ability to give you that energy as I do all the time. So no worries, no worries. Anyways, Morning Groovers, talk to me. 말 걸어주세요, 우리 Morning Groover들. 저 여기 혼자 있잖아요. 짠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신청곡이랑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listening from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kay?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Okay, MG Q&A, Q!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Summer,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Today's question is, what is something you do and tell yourself, hey, this totally counts as exercise. I have done my workout in your daily life routine, okay? 여러분들, 오늘은요, 막 그렇게 막 헬스, 막 수영, 이런 운동 말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정도면 운동한 거지 뭐.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아, 이 정도 숨 들이마셨으면 운동 열심히 한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Or maybe you have decided to walk to a certain place instead of driving. Maybe that would count as your own workout. 뭐 아이를 육아를 하는데 아이랑 같이 뛰어다니는 덕분에 나도 운동했네. 오늘 운동 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사연으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일상에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Maybe if you decid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scalator, that is a workout. 저 같은 경우는요, 에스컬레이터 타는 대신에 계단을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손잡이를 잡고 걷습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게요. 그게 결국에는 그 지옥의 계단? 천국의 계단?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에스컬레이터가 높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나름 이게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I actually try to put some pressure on my hips so that I can get some real workout. You know? 제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허리 구부리고 막 아, 힘들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에스컬레이터 계단 올라갈 때도 넘어질까 봐 손잡이를 잡고요. 그다음에 힙인지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이제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And it feels like a workout, morning groovers. 그리고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feel 받으면 계단으로 아예 올라갈 때도 있어요. And you know that moment, if you decid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scalator or elevator, you just feel so much better than the rest of the people over there, right? It makes you feel like a better person, somehow. 뭔가 나 혼자 막 이렇게 긴 그런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혼자 올라가면요. 나 괜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I consider that as my personal workout. 또 뭐가 있을까? 가끔씩 이제 방송 끝나고 박은혜 팀장님이랑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어디론가 걸어가는데 그것도 되게 아침 산책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운동이잖아요. And then afterwards, 우리가 좀 이제 고함량의 칼로리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바로 보통은 눕고 싶은데 또 바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걷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당에도 혈당 수치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We're basically doing workout every single day in our daily life. So, morning groovers, these are the type of examples that I would like to hear from you guys. So let me know about your daily workout. The workout that you would count as a workout. You know what I mean? 이 정도는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Imagine Dragons, Radioactive.

I can see that more morning groovers are getting back to their life routine, just like our subby morning groover, hello, and Ben Spur morning groover, of course, listening from Europe. Good morning. And Juicy Tong Tong morning groover said, 우울해요. 연휴도 힘들고 한 주도 버겁고 이래나 저래나 힘드네요. 흐흐. 다들 이런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Juicy Tong Tong Morning Groover is feeling a little depressed. Looks like they had some hard time during the holidays. And also, another hard time is ahead of them this week. You know, doing this and that, it all makes them really, really difficult. 아, 그러니까요. 이게 연휴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연휴에는요, 괜히 또 사람이 안 움직이고 좀 찌뿌둥해지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 더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You'd be lying down in bed, you know, to get some rest, but actually that would deteriorate you even more because you get to think about unnecessary things way too much and that would make you feel a little depressed. And now another week has started back to our life routine. 원래 근데 좀 인생은 좀 힘들고 우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행복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기분 좋은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요즘에 서양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행복한 거는 찰나의 순간이에요. 매일매일 정말 24시간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I actually came to realize this pretty recently. 최근 들어서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을 즐겨야 됩니다. 우리 Juicy Tong Tong Morning Groover. 이름도 너무나 귀엽게 지으셨는데 Morning Groover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좀 싹 잊으시고 행복한 시간, 즐거운 에너지 마구마구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육부장님, 저는 회사가 물류센터라 층고가 보통 건물 2개 층이 1층이에요. 사무실이 5층이라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 다닙니다. 평소에 걷고 뛰는 거를

좋아해서요. So my office is in logistics center where each floor is as high as two standard floors. Since my office is on the fifth floor, I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Look at our 체육 부장님 doing their own personal workout just like that, fabulously. 이렇게 또 일상에서 운동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운동할 시간 사실 없을 때도 많잖아요. 이렇게 막 바쁘고 일하다 보면 그냥 쉬고 싶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차근차근 운동하는 거죠. 와, 그럼 계단을 꽤나 오르락 내리락 하시겠어요? 한 번만 올라가시는 건 아닐 것 같아가지고. So, morning groovers, what is your personal everyday activity that you stubbornly claim counted as a workout? 이 정도는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This is Cold War Kids, Hang Me Up to Dry.

Alrighty, morning groovers. Back to today's topic. What is an activity you firmly insist counts as a workout? 이 정도면 운동 아니겠어요? 싶은 것들, 일상 속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오늘 사연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We have a couple of answers.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잘 가는 동네 단골집에서 술과 음식을 좀 과하게 먹었을 때에는 집까지 4km를 걸어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you feel like you have had way too much drink and food, you walk back home and the walking distance is about 4 kilometers. 그래요. 뭐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맛있는 또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보이네요. 그렇게 소화시키면서 걸어가는 거죠. 4km, 근데 4km면 보통 몇 보 정도 되죠? 한 6,000보 정도 나오나? 아, 근데 이게 걷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 이틀 연속 15,000보 정도를 걸었어요. I walked like 15,000 steps for 2 days in a row and I couldn't really feel my leg. 다리에 뭔가 자면서도 걷는 느낌이 나고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그 놀이동산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막 힘들게 이제 걷는데 내 몸도 이렇게 걷는 게 힘든데 I saw a lot of parents, you know, taking their kids over there. to the amusement park, and that means that they would have to walk extra.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 유모차까지 막 끌면서 아이들 데리고 그 언덕을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아이가 울면 또 달래주고 they have to take care of the kids when the kid cries. And I could only imagine once the day is over, once they return home, they have to bathe their kids. 아이도 씻기고 또 재워야 되고 그러면 나는 언제 씻어? 약간 이런 게 입이 돼가지고 막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와, 저 부모님들은 진짜 보통 체력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는 게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오죽하겠어요.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하지만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은 저는 돌아다니다가 동네 놀이터에 있는 철봉이 보이면 가볍게 풀업 몇 개 하고 줄넘기 100개 정도만 이라고 해주셨어요. I'm a little startled. 줄넘기를 100개씩. Wow, they said when I'm out and about and see a pull-up bar at a local playground, I just do a few quick pull-ups and about 100 jump ropes. 줄넘기 100번.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탈락. 이건 운동이에요. 이거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기는 운동이 아니라 진짜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This is like a genuine workout,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도대체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움직이시길래 와, 이거는 그냥 운동이고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철봉이 보이면 이제 그건 못하죠. 풀업은 못하죠, 당연히. 매달리기 운동은 합니다. 그냥 괜히 한번 매달리면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거 되게 척추 정렬에 좋대요. So I would just hang myself whenever I see a pull-up bar. 그래서 이거를 매달리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리면요. 척추가 쫙 펴지고 목도 정렬이 생겨가지고 이걸 집에다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우, 우리 박군희 선생님 밖에서 운동하고 계시네. Stretching, stretching. 일상 속의 운동. 오늘 5-in-1 하셨을 거예요. So her work workout is basically done. 이런 것처럼 일상 속에서 내가 운동이라고 우기는 거. 체육 부장님 has her own answer. 굿모닝입니다. 바쁜 연휴 보내고 이제야 목 따갑고 코가 막히네요. 수요일부터 운동 못한 거 아세요? 오늘도 아

아침 운동 쉬고 퇴근 후에 필라테스만 하려고요. 우리 썸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스티비 원더, 아리아나 그란데의 Faith 신청해요. Oh my gosh, look at Chae 부장님 not getting her workout done since last Wednesday. That's almost for about a week, and even today she's not getting her morning workout done. 이것 봐요, 우리 인간미 넘치는 체육 부장님 너무 좋은데요? You can join our club now. 아 근데 안 되겠다, 우리 클럽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 저녁에 퇴근 후 필라테스 운동하신다고요? 이러면 이제 That means you're back to your life routine. Congratulations. 이제 필라테스로부터 이제 부스터를 받아서 아침에 또 운동 열심히 하시겠네. 파이팅입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아, 또 바쁘게 보내셔가지고 감기까지 걸리시고. Please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또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더 감기 심해질 수 있으니까. 저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뭐 별거 없죠. 저도 운동 안 하고 그냥, 아, 걸었다. 많이, 아, 운동했네. 여러분, 저 운동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거의 무슨 홍길동 마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근데 그거 아세요? Now that I'm back to my routine, like, I don't really remember what I did over the past holidays. 뭐 했지? 벌써부터 이러고 있어요. 놀이동산 간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왜냐면 거의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은 이 피로가 너무 쌓여가지고 그냥 골아떨어졌습니다. So I was feeling just way too tired at the end of the day that I just fell asleep. So I can barely remember what happened during the Chuseok holiday, but I had a good time. 뭐 가족분이랑 시간 보내고 많이 걷고 또 많이 먹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좋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 정도면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What is an activity you firmly insist counts as a workout?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song is for 체육 부장님 so that she can get some good workout done. Stevie Wonder featuring Ariana Grande, Faith.

야, 내 꿈은 우리 별초롱장 모닝그룹어. 저는 나가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는 10분 거리 내에 동네 상권들 나가서 여기저기 잘 돌아다녀요. 나름 빨리빨리 걷다 보니 약국 다녀왔다가 다시 나가 슈퍼 갔다가 좀 있다가 뭐빵 하나 사러 나가고 귀차니즘 별로 없이 스시로 왔다 갔다 해요. 빨리 걷기 운동 정도로요. So, 별초롱장 is a kind of a person who would like to get outside of their home and just walk around their own neighborhood, going to some bakery, going to the pharmacies, and they don't mind going back home and then come out again. 이게 한번 집에 들어오면 나가는 게 되게 귀찮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But I guess 별초롱장 morning groover don't really mind that.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요, 보통 기초 대사량이 높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왔다 갔다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또 시간도 금방 가고 몸도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겁니다. And it feels good, doesn't it? 요즘 딱 어떤 동네 구경하고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 아니에요? 좀만 추우면은 더 귀찮아서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 So you might as well do it while you can. 계속해서 이 정도는 운동이지 싶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This is 21 Pilots, Stressed Out.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This is the second hour, and I'm your host, Summer.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이 정도면 운동 아니겠어? 하는 나의 일상의 어떤 활동 오늘 사연으로 받고 있어요. So we're talking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hat are those? 우리 초롱초롱 morning group께서 굿모닝 초롱초롱 출첵합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고 2, 30분 정도 걸으려고 노력해요. 식후에 걷고 안 걷고가 이 혈당 관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Absolutely. It really helps lower blood sugar levels once you immediately walk after eating. I guess not so immediately, but at least if you don't lie down and if you walk, that would really, really help with blood sugar levels.
2: 이게 제가 예전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좀 있었는데요. 제발 먹고 눕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먹고 일단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딱 오잖아요. 졸려요, 밥 먹고 나면은. 그래서
1: you have food coma obviously after having a heavy meal, so you want to lie down, right? And it feels good to be, you know, falling asleep after eating something super super heavy, but you know that that is not good for your body. So yeah, the doctor told me that I should start walking and that would make me feel less tired.
2: 밥 먹고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걸으면요. 이제 졸린 거를 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오늘 오프닝이랑 완전 연결이 되네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좋다니까요. 뭐 손가락을 움직이든 발가락을 움직이든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
1: After having a very very heavy meal.
2: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저도 걷기를 좋아해서 동네 산책을 수시로 하는데 요즘은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톡톡톡 떨어져요. 땀나게 산책하고 나면 이 정도면 운동이지라고 생각해요.
1: Wouldn't it count as a workout once you sweat after taking a stroll around your neighborhood?
3: It is workout. You're sweating. Come on.
1: Well, especially if you're walking like that on a cool weather, that means you did some workout. You made your body temperature to go up high, and maybe you might be a little out of breath at the end of the day. That is workout.
2: 이게 운동이죠. 그러니까 더운 날에는 나가기만 하면 땀이 나지만 이렇게 선선한 날에 좀 빨리 걷다 보면 몸에 열이 가해지거든요. 운동이에요. 완전 운동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우리는 꽤나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의자 대신에 의자 빼고 스쿼트로 앉는다거나,
1: or maybe you decide to take 100 steps on the stairs. I don't know, morning groovers, but we can certainly get that kind of workout done.
2: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배가 운동을 좀 담을 쌓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뭐 운동 얘기를 하다가 근데 왜 선배님은 운동 안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만보를 걷는데 이게 운동 아니고 뭐예요?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워우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백스텝을 했다는.
1: Yeah, so that senior was pretty proud of himself of doing that workout every single day on their commute. So while they were commuting, they considered that as a workout. So I'm like, okay, that could count, right?
2: 예,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그쵸?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이 정도만 운동 아니겠어요? 싶은 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1: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0: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for today's segment after Christina Aguilera, I'm supposing? Yeah, Fighter.
4: All you put me through, you think I despise you, but in the end, I want to thank you, 'cause you made me that much stronger. When I

0: I will ask you why.
1: 마지막 대사는 좀 위험해서 하지 않았는데. Thank you. 우리 리안리스님께서도 너무 또 완벽하고 무섭게 읽어주셨어요. That was like a one thriller right there. So, Morning Groovers, I hope you got what he said.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또 듣다 보면 되게 로맨티스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을 거예요. He kept on repeating, as long as you love m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as long as you love me, I will find you. 약간 로맨스와 그다음에 어떤 스릴러가 공존하는 그런 낭독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노래 뭘까요? What is this song? Think about it. It's actually by a boy band, Morning Groovers. 원주 이제 미쿡 아이돌의 노래인데요. 과연 이 노래가 뭘까요? As long as you love m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요게 핵심 킥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고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이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ways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right, Morning Groovers, time for a song break.

나를 사랑하기만 해줘. 아주 직관적이고 로맨틱한 가사죠. We have some answers. 8163 Morning Groover says. 정답은요. As long as you love me 입니다. 둘째 학교 갈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지각을 안 해야 하는데 헛둘 열심히 또 뛰고 아침을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So look at you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this morning. The answer was As long as you love me by a Backstreet Boys. 뒷골목 오빠들이라고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뒷골목 오빠들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학교 다니면서 MP3에 담아서 매일 아침마다 들었어요. 할리우드 연예계 소식 관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팝송만 들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So you remember those back in the early 90s? No,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where you had to download all these songs on your MP3 player. 소리바다 이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란 색깔 소리바다에다가 받아가지고 MP3에 또 담고 소중한 곡 한 땀 한 땀 가사집을 보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 저도 있거든요. Yeah, Hollywood news was so interesting back then. These days we don't really care. I mean, some of you still do, but then it was really different. 굉장히 뭔가 색다르고 신비롭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페리스 힐튼 소식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3대 아이돌이 있죠. 뒷골목 오빠들,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굉장히 또 어떤 3대 미쿡 아이돌 OPPA들이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비몽사몽한 아침에 정답을 보내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정답이고요. 저는 당시 블루를 좋아했어요. One Love 신청해. I totally left out Blue. 맞네. 4대 아이돌이네. 블루도 아이돌이었잖아요. 그쵸?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Blue. 지금의 BTS, ATEEZ 등등이 있다면은 이 당시에는 뒷골목 오빠들과 Blue, Westlife, NSYNC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Blue, da-da-da-da, one love for the mother's pride. One love is all we need. 이 노래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뭔가 예전 가사에는 one, two, 그 갑자기 브라이언 맥나이트도 생각나고 이렇게 뭔가 세는 걸 되게 좋아했나? One love, 하나의 사랑, 오직 단 하나의 사랑.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Backstreet Boys네요. 가사와 목소리는 언매칭되는 BSB 노래 나오니 Backstreet Boys 노래 나오니까 NSYNC의 Bye Bye Bye 신청합니다. 다들 난리 났어요. 이 신청곡 경쟁 어떡하실 건데요. So this is obviously a big competition. A lot of you guys requesting songs from the early idol groups. 좋아요. 어떤 걸 틀어드릴지 우리 DJ Bon님께서 밖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So she is going to decide which songs that she's gonna play for you guys.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포포드 모닝그룹어도 As Long As You Love Me, Backstreet Boys라고 정답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So which one was your favorite idol groups back then? 우리 모닝그룹어들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Backstreet, NSYNC, Westlife, and Blue. 저는 조금 Westlife랑 Blue 세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이 NSYNC랑 Backstreet Boys가 조금 더 일찍 나오시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웨스트라이프가 정점을 찍고 잠잠하다가 yeah, it got a little settled. 아, 그 또 있잖아요. New Kids on the Block. 아, 그분들이 이제 더 이제 예전 시초인 거죠. 그 맞아요. 여러분들, 아이돌의 역사는 정말 재밌습니다. New Kids 오빠들이 이제 먼저 나오고 and then later on, I guess like an idol band became more popular. 그래서 뭐 One Direction 이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건 또 한참 지난 후니까. So I feel more close to Westlife and 그 뭐지? Blue. Blue 되게 좋아했었어요. Blue 노래는 한 다섯 곡 정도는 진짜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다음에 노래방에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저만 신나려나? But anyways, those were the good old times. 우리 리안 니슨께서 굉장히 어렵게 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how hard it was to listen to Liam Neeson reading out the lyric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to come up with the answer. 역시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 music expert, 정말 음악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DJ Bob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면은 여러분들 인정받으신 거예요. So, morning groovers, that is it for today's segment.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만 운동 아니야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Let me know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e had two song requests, and looks like our DJ Ba has decided to play this particular song for our morning groovers. 과연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고민을 하시다가 이 노래 틀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So this song is for 얼짱님께서 신청하신 Blue with One Love.

And getting back to you guys. 우리 반가운 모닝그루버들 또 누가 계신지.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greeting me. 새빵 모닝그루버, good morning. 출첵합니다. 출근 중인데 오늘 차가 하나도 안 막히네요. 저만 출근하나요? You. Am I the only one going to work? Because I don't see any traffic jams this morning. No. 우리 모두 다 출근했습니다. 우리 새빵 모닝그루버. 걱정하지 마세요. 몰래카메라 아닙니다. So you're not the only one. 그냥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실 것 같긴 해요. 원래 연휴 끝나자마자는 차가 좀 없기는 합니다. 오늘 교통방송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쨌든 회사 가면은 아 현타가 딱 오면서 진짜 일상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우리 새빵 모닝그룹은 파이팅이고요. 호빵맨이 아닌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은 굿모닝. 오늘 저는 회사 쉬는데 아 쉬시는 분 계시네. 와이프 라이딩 시켜주는 중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호박맨 is having a day off today and is using this time to give his wife a bicycle ride lesson. 너무 보기 좋다. 자전거 잘 못하시나 봐요. 저도 자전거 그냥 그닥이거든요. 이렇게 또 도와주고 같이 탈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또 연습 가이드 잘 해주시고요. 운전 연수 느낌 나시겠다. 내려갈 때는 슬쩍 잡아주시고요. 슬쩍 떼버리면서 봐봐, 이제 혼자 할수 있지? 마직! 이렇게 제가 혼자 그 모습을 즐거운 모습을 상상을 해버렸어요. 아, 제가 자전거 라이딩이 아니라 라이딩 시켜주는 중이라고, 출근 시켜주신다고. 저는 이걸 왜 자전거 라이딩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희한하네, 진짜. 이게 모든 걸다제 기준으로 보는 걸까요? 근데 이 라이딩이 자전거 라이딩일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상의 그런 어떤 운동? 아, 아무튼 차로 라이딩을 시켜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라디오 같이 들으시는 거고. My mistake. 와이프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닝그루브 들으시면서 즐거운 출근 타임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루버는 라이딩 후에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쭉푹 쉬시는 건가요? 우리 MG Q&A, 코코 모닝그루버, 굿모닝.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한강까지 왕복 11km, 일주일에 한번 걷기를 합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걸으면 또 친구 마냥 외롭지 않거든요. 사연과 노래 듣고 걷기 재미있어요.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패스하고 요즘은 딱 걷기 좋아요. Perfect weather for you to take a stroll outside. You walk a pretty long distance, 11 km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그러니까 걸을 거를 다 아껴두셨다가 이때 딱 작정하고 걸으시나 봐요. 한강까지. 네, 사실 날씨가 좋고 와 하면서 걷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걸었는지 감도 안올 때가 있어요. You wouldn't notice that you have walked this amount of steps because you're just basically enjoying the weather outside. 또 걷다가 너무 힘들면은 뭐 따릉이 타고 오셔도 되고 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돌아오셔도 되고 하는데 일단 걸으면 좋잖아요. Get yourself moving, morning groovers. 마코폴로 모닝 그루버, 굿 모닝. 즐거운 한주 만들어요. 저도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를 걸어요. 걸으면서 이 가게 오픈했네, 저 가게 망했네, 저 가게 2호점 내도 잘 되겠다. 이렇게 6년을 걸었더니 상호로 동네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So basically, you walk around your neighborhood after dinner, looking at those different places, restaurants, and you give your own opinion about those restaurants too. And now, after doing that for 6 years, you're able to draw a neighborhood map. 그러니까 그 동네 이제 척척 박사님이 돼버리셨네. 이렇게 걷다 보면은 진짜 그 상가 구경하고 이러면서 하나둘씩 알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가본 길로 가보면은 여기 이런 카페가 있었어? 싶으면서 you end up discovering those hidden cafes or restaurants and it feels good. It's really fun. 그리고 가끔 다른 동네 걸어도 이렇게 좀 알게 되는 재미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맨날 같은 데 걷기보다는 다른 골목으로 가보는 거죠. Morning Groovers, you guys are getting your workout every single day like that. 여러분들 운동 꽤나 좀 평소 일상생활에 많이 부지런히 잘 하시고 계시네요. 걷기 너무 좋죠? 그리고 when you take a walk outside after dinner especially, you can see a lot of people. 사람 진짜 많아요. 어디 공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몇 바퀴 도시는 분들도 계시고, 댕댕이 친구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퍼포더 모닝그루버께서 에릭 클랩튼의 I could change the world 듣고 싶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Change the world.
오랜만에 출근하려니 몸이 천근 만근. Yep, you're not alone. We're all feeling the same. We're feeling extra heavy after vacation. So, I really hope this song can put you in a good mood. This is Eric Clapton, Change the World.

That was Faith by George Michael, requested by 짱 Morning Groover. 두 번째 Faith네요. 아까 1부에서도 Faith 노래 다른 가수 노래로 틀어드렸죠. And that was a song requested by 짱 Morning Groover. They said, Hi there, good morning. This is my first time to join this channel. I'm so happy now. For me, exercise is just breathing. Can I ask you to play Faith by George Michael? Oh, okay. So you're doing your own breathing exercise. Breathe in, breathe out. 숨쉬기 운동하는 것도 운동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우리 짱 모닝 그룹어. Welcome to our channel. Looks like you have recently just joined요. 너무너무 활발하고 말도 많고 이래서 당황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생방송이 끝나면 싹 조용해지는 저희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룹을 검색하고 들어와 주세요. So other than breathing workout, I guess you don't do any workout then in your routine. Okay, well, whatever you want to get done, 여러분, 뭐든 시작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하는 걸로 오늘 약속하기로 해요, 여러분들. 수요일에 생방송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써먹어 시작해보라 그래서 저 이거 시작했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게 감동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이러면서. 어쨌든 딱 좋잖아요. This is like the perfect day to start all over. A long vacation has now ended. So you have this brand new day for you. 선물 같은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뭐든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You're gonna be just fine, okay? 아, 또 숨쉬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 나오셨네. 우리

Actually, with Christina 선배님. 크리스티나 선배님이랑 이 모닝그룹을 녹음하는데 뭐가 그렇게 웃긴지 진짜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그 상황이 더 증폭돼가지고, it got worse. So we really couldn't stop. And it felt really painful at the end of the day. 나중에는 고통스럽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왕자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웃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Morning Groove, 그리고 TBS EFM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도 올려줄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Justin Bieber, Daisies.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Ben Folds, Still Fighting It, is the first song to get us started on this first day of October. Yes,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As I said, October 1st. And the time is 10:05 and 40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of the show,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Boinen Radio,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even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lication.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in and say hello, and let's talk.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이 열려져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conversation at 6 p.m. today and also 2 a.m. tomorrow morning. Also, we have a 다시 보기available, or 다시 듣기, or 다시 보기. You can search TBS EFM Archive on YouTube. TBS EFM Archive라는 또 유튜브 채널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다시 듣기 또는 다시 보기 또는 하이라이트 영상, Reels, Shorts 같은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녹음 방송으로 찾아뵈었었죠. Yesterday I came to you with a pre-recorded show. 갑자기 주중에 왜 녹음 방송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셔서 어제 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Some of you even asked, you know, why are we getting a pre-recorded show in the middle of the week? So I thought I'll tell you what I was up to yesterday. 어제는 이제 프로그램 녹음을 하고 서울시의회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TBS 직원들이 50일 넘게 돌아가면서 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So after recording the program, I went to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and the building and took part in one-person protest. And the TBS employees have been taking turns standing there, holding the protest signs for more than 50 days now. 또 1인 시위는 이 서울시의회 그 의원회관 앞에서 11시 반 부터 12시 반 사이에 딱 하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부득이 또 녹음을 해야 됐습니다. So this one-person protest is scheduled to take place every morning in front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members' building between 11:30 and 12:30. So I had no choice but to pre-record the show in order to participate.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이 피켓 에선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So the sign that I was holding said, TBS 폐국 위기 무임금 상태 2년. So TBS faces the threat of being shut down 2 years without pay. TBS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The normalization of TBS can no longer be delayed.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TBS 사태 즉각 해결하라.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must resolve the TBS crisis immediately.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뭐 단체 집회에는 여러 번 참여를 해봤지만 이번 1인 시위는 처음 참여를 해봤습니다. I participated in group rallies several times, but yesterday was my first time taking part in one-person protest. 어떻게 보면 뭐 단체 집회에 참여한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단체 집회를 하면 참여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의 한 10배 정도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Some ways it felt similar to being at a group rally and but the emotions I guess experienced felt almost 10 times stronger. 지나가는 이 타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TBS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Things like, you know, as people walk past, I found myself wondering, you know, things like, you know, what do they think of me, you know, standing here, holding this kind of sign, you know? What do they think about what's happening to TBS?
대부분은 딱 보면 무관심해요. 어떤 이유로 또 이런 시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Most people simply walk by without paying too much attention. They're not particularly interested in why I'm standing there, you know, holding a sign. 아니면 뭔가 또 관심이 있어 보이는 분들은 약간 딱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지나치기도 하고요. Some people who do seem to notice, to, you know, look at me with an expression that almost seem to say, you know, wow, some, I don't know, poor guy, you know, kind of, before moving on. 하지만 어떤 시선을 보내던 그 시선들 속에서 내 할 일을 해내야 되는 그런 순간이긴 합니다. But whatever kind of look people give you, there comes a moment when you just simply have to do what you came there to do. 그 쑥스러움과 또 적막함과 이 불편함을 견뎌내고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꼭 전해야 하는 것이 1인 시위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 as a one person protester, you have to endure the awkwardness, the silence, the discomfort, and make sure the message you came to deliver is actually heard. And I think that is something anyone taking part in a one person protest has to be, you know, willing to bear. 뭐 이런 약간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오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녹음 방송을 해야 됐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약간 어두운 얘기나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질문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시위에 it could be just a one person project or protest or group rally 단체 시위나 1인 시위에 혹시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셨으면은 아마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I didn't mean to start the show on a serious note but let me ask you have you ever taken part in some sort of a demonstration or protest and tell us about your experience 이런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Alan Parsons의 곡입니다. Standing on Higher Ground.

Alan Parsons, Standing on Higher Ground 였습니다. So I said, 뭐 약간 좀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러닉하네요. 제 자신이 어떻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So I was asking our listeners if you have participated in any kind of demonstration. 아마도, as I said, you know, if you went to university here in Korea, you probably have done it at least once. 역시 있군요. 8532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전두환 대통령 때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데모에 가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학생이면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이루어냈죠. When I was a senior in college during President 전두환's administration, I took part in a demonstration calling for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At the time, it was almost unheard of for a college student not to get involved in some way. And

in the end, we achieved it. Yes. 그죠. 결국에는 87년도에 개정이 돼서 직선제가 이루어졌죠. So 1987 was the year that I actually got it done. I guess, you know, thanks to all the efforts by the students and everyone who was involved in the demonstration. 많은 사람들의 또 어떤 노력과 열정. 노태우 대통령 때라고 이렇게 correction 해주셨습니다. 8532님. Yes, yes. Correct me also. So it was during the President Noteu's administration that the countrywide sort of a demonstration took place. 감사드립니다. So I'm asking, 약간 serious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그죠? Have you ever take part in the protest 시위에 어떤 여러 가지 시위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아주 심각한 어떤 주제를 다룬 이슈에 어느 정도는 다 심각한 이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테스트에 참여를 하는 거겠죠.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 경험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산해입니다. 명태.

That was 강산의 명태. 와. 제니님께서 강사님 부산 사투리가 들려서 봤더니 역시 부산 부곡 중 동래고 출신이라고 이렇게 또 찾아보셨다고. Yes, his dialect even is just so rhythmic and so musical, don't you think?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시위 경험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요.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pice Girls입니다. Stop.

in by phone at 1-661-2129. And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mohw.go.kr.

0: Barry Manilow, When October Goes 였습니다. Let's get to more of messages sent in by our Kitty님s. 볼까요? 눈물 많은 T님께서는 여의도 집회에 가보았어요.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다기보다는 그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시위, 투쟁이 필요 없는 평화로운 날들을 꿈꿉니다. I've been to a rally in 여의도. It wasn't because I had any particular political agenda or affiliation. I simply went because I want to see a country where our children can grow up and live happily. I dream of the day when we can live in peace without the need for protest and demonstration.
1: 또 시위 투쟁이 없는 평화로운 날도 있지만 I think, you know, 시위 투쟁이 또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상당한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Of course, I mean, it would be better if there's no need for protest.

누구 없어 한영애였습니다. 제니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네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 서운할 때 방문 쾅 닫고 밥 안 먹는 단식 투쟁 정도였습니다. When I was young, the closest thing that I came to taking part in a protest was slamming my bedroom door and refusing to eat whenever I was upset with my parents.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것 같긴 합니다. 어릴 적 대학교 근처에서 살았던 탓에 최루탄 가스를 맡으며 자란 기억이 생생합니다. I grew up near a university, so I have vivid memories of a smell of tear gas in the air during demonstration.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은 그때 그분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또 투쟁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Sometimes I think the ordinary, precious everyday life we enjoy is possible in part because of the courageous and deeply meaningful struggles of the people who came before us. 최루탄 가스 저도 많이 맡아봤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그때 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모모님께서도 아 최루탄 눈물 콧물 쏟아지던 괴로움이 기억나네요. I also remember the tear gas. 맞습니다. 다 어떤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하나 둘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 스튜어트의 곡인데요. Ear of the Cat.

많은 또 의미 있는 그런 사연들과 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We'll talk more about this, you know. 뭔가 not to be too serious, but, you know, it's a subject that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we have first rerun tonight at 6 and one more time, 2 a.m. Tomorrow morning. You have a live stream of YouTube, 보이는 라디오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2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창도 열려 있습니다. Our text line is open at sharp 1013. Each text message will cost you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messages. So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stories, or just a simple shout-out. They're all welcome. Send them all my way. So speaking of your experience of partaking in any sort of protest or, you know, demonstration, we're getting messages left and right. 모모님께서 저도 직접 참여한 건 촛불 집회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부모님과 생각이 달라서 나라, 공동체, 정치, 정부와 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경험이었어요. The only protest I've personally taken part in was a candlelight rally. It was also an experience that made me think a lot about our country, our community, politics, government, and the law, especially because my view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my parents. 맞아요. 그런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가치관을 또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I think participating in any sort of a protest or rally can be an important experience, I think, in shaping your personal values or, you know, your views on politics and society and whatnot. That's why you see a lot of parents, you know, taking their children with them to those, you know, rally sites or protesting sites, because it's a real life learning experience for them. 정말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집회이든 간에, 어떤 성향의 집회이든 간에 또 이 사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경험이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모모님.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언니네 이발관 곡인데요. 들어보실까요? 나를 잊었나요?

couple of tracks that we listened to. 나를 잊었나요? 언니네 이발관 and 구화 숫자들 말해주세요. 입니다. Okay, let's get to one more message. 저는 1학년 여름방학 때 고향에 가 있었는데 그때 시위하고 있던 학생들을 잡으러 학교에 전경이랑 백골 summer vacation when riot police and the infamous riot squad entered the university to arrest two students who were taking part in the demonstrations. 그리고는 학생들이 도망쳐 있던 건물에 불이 난 걸 뉴스에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I still remember how shocked I was when I saw on the news that a building where students had taken refuge had caught fire. I guess must have been a traumatic experience for the students and for you as well, huh? And all I can say that, you know, times have changed quite a bit since, I guess, the way, you know, college students protest these days and, you know, how they take part in political expression and also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otest that there are sort of a guaranteed. 그렇죠.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그 시절을 또 겪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트라우마틱한 그런 경험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누죠.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을 찾았던 그 최양석과 부기몬스터 밴드의 곡 준비했습니다. I'll be with you.

최양석과 보기 마스터, I'll be with you. 아, 지난, 수요일이었죠. 그때 어떤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네요. 좋습니다. Let me get to one more message regarding our talking topic today and get to music boutique segment. 3056님께서, 저는 사회의식과 연대의식이 뒤늦게 생긴 케이스라 몇 년 전 그리고 지지난해 다수가 참여했던 시위에 참여한 정도입니다. I was a bit of a latecomer when it comes to developing a sense of social awareness and solidarity. I've only taken part in a couple of protests in recent years. 시위하니까 파리에서 지하철 운행 중에 갑자기 지하철이 쓰더니 안 간다고 다 내리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당시 프랑스 SNCF 철도협회 노동자들이 시위 중이었거든요. 모두 군소리 없이 내려서 지하철로를 걷는 중에 연대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And speaking of protests, I remember being on a subway in Paris when it suddenly stopped. And we were told to get off the train because the trains weren't going any farther. And SNCF railway workers were on strike at the time. What I remember most is that everyone just got off without a single complaint. And as we all walked along the subway tracks together, I actually felt a real sense of, solidarity. 오, 그렇군요. 상당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 상황에서 이 불편한 굉장히 불편이 초래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노동자들과 함께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한 굉장히 그런 시민의식 성숙한 시민의식이 느껴집니다. So even in that very inconvenient situation, you could

really feel this strong sense of civic, you know, solidarity and responsibility with the workers. Huh? 그렇군요. 상당히 gives me chills even thinking about it. 와, 이렇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오싹한 느낌이 드는 그런 멋집니다. 멋진 순간을 경험하셨네요. 3056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뮤직부티크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바로 조금 일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Music Boutique. And Music Boutique is my daily playlist with a story.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사실 올려놓고 있었는데 I kind of stopped doing that. But you can find the archives of the past script on the 검색 사이트.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 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So today for Music Boutique segment, I want to start by talking about the grunge movement. 90년대 이제 초반에 시작된 이 grunge movement. grunge movement가 뭐야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널바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널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그 노래 아시죠? It came in the early 90s. 90년대 이제 초반에 발표된 곡이잖아요. And if you are a rock fan, and if you kind of can remember the songs that were released around that time, you know, late 80s and early 90s, 그 당시에는 이제 헤비메탈의 시대였죠. 그래서 뭐 이 본조비부터 헤어메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여러 데프 레퍼드 그렇죠? 그런 화려한 어떤 쫙쫙쫙쫙 사운드를 자랑하는 그런 메탈 밴드들이 이제 대세였던 시대였죠. 근데 상당히 이제 상업적인 그런 음악이었죠. A lot of fans and you know it was you know topping the charts as well. 그렇기 때문에 그런 락 음악의 어떤 변질, 너무 상업화된 변질에 반발해서 나온 음악이 바로 이 그런지입니다. So everything that you love about, let's say, heavy metal, hair metal, like Bon Jovi-esque rock music, you won't find those kind of elements in grunge music. 그래서 grunge 음악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저분하고 어떤 음악적인 기술, 특히나 이제 기타 하면은 heavy metal에서 굉장히 속주, technical play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grunge 음악에서는 그런 것을 다 거부하고 상당히 원초적인 리듬 위주의 그 다음에 뭐 화려한 솔로 같은 건 절대 찾아볼 수 없죠. If you listen to that song, you know, Smells Like Teen Spirit by Nirvana, which has a great riff, by the way. 하지만 이 헤비 메탈에서 어떤 중요시 생각하던 그런 어떤 화려한 연주나 어떤 솔로 그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죠. 바로 그런지가 그런 음악인데. 그런지 음악에 대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지 시대가 어느 정도 접은 다음에 이 시작된 무브먼트가 있는데 바로 장르가 있는데 바로 이 포스트 그런지라는 장르입니다. 그런지에서 시작됐지만 그런지보다는 좀 더 발전이라고 하기 하지만 상당히 상업화된 그런 음악 스타일이었는데 오늘은 포스트 그런지 곡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곡입니다.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Puddle of Mud인데요. Blurry입니다.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So, Music Boutique, a little early start today. We have a lot of songs to play. So, talking about post-grunge music. 뽀글님께서 확실히 post-grunge는 음이 별로 안 거친데요. 그런지 이유라 그런지. 그런지 이유라 그런지. 아, 재밌네요. So, yes, post-grunge. If you just compare side by side to, you know, the grunge bands like Nirvana or Pearl Jam, Soundgarden, that you can consider them softer, I guess. You can see. 제니님 역시 clean grunge, 정화된 느낌이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백반기행님도 음악이 너무 좋아요. 운전하다가 급하게 유튜브 메시지 남깁니다. Alternative도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yeah, today we want to focus on the post grunge bands. 그래서 이 grunge band, as you know, the Nirvana, Pearl Jam, Soundgarden, Alice in Chains. I mean, 저도 이 밴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의 음악의 면모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반상업주의적, 그다음에 날것 그대로의 사운드. 그 다음에 굉장히 가사도 냉소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정서가 드러나 있죠. 반상업주의적인데 they are very anti-commercial. But ironically, they were hugely successful commercially. 이 반상업주의적인 어떤 attitude가 오히려 상당히 각광을 받아서 상업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당히 아이러닉한 그런 situation이었죠. 근데 이제 post-grunge 같은 경우는 그런지의 어떤 무거운 기타 톤이나 어떤 이 보컬 스타일에서 좀 더 이 기승전결을 살렸다고 해야 되나요? 이 후렴구가 굉장히 더 강하고 어떻게 보면 radio friendl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post grunge kept the heavy guitar tones as you just heard and the emotional vocal and style of the grunge vocalist and also but sort of polished the song structure in a way that it is more radio friendly, more dominant chorus and the progression, right? The highlight, climax progression of the music. So in a nutshell, I think you could think of post-grunge as a sort of a commercialized version of grunge. 이 grunge의 상업적인 어떤 improvement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one thing though, Puddle of Mud 방금 들으신 그 vocalist, West Scantlin. 그 다음에 다음에 들려드릴 밴드는 이제 Bush라는 밴드인데요. Bush의 the vocalist, Gavin Rossdale. 굉장히 훌륭한 싱어이긴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이 한계라고 할까요? Kurt Cobain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보컬 스타일이나 톤을 들어보면은 Kurt Cobain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개성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Puddle of Mud 들으시면서도 아, 그런지 널바나 느낌이 상당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But all of the post-grunge band suffer through that comparison with you know, Kurt Cobain.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Bush 역시 상당히 상업적인 널바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은 밴드인데 부시의 곡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Machine Head입니다.

Bush Machine Head이었습니다. It's like Kurt Cobain being really commercial and very greedy, and he's saying, "Okay, I want to make more money with my music."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부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죠 그 당시에. 근데 it sounds similar to Nirvana, but it sounds completely different from Nirvana too. 제가 듣기에는 Nirvana랑 너무 다른 음악인데 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Another popular band, I guess, that could be labeled as a post-grunge is Creed. Creed 역시 반짝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 밴드이죠. 그게 오래 가진 않았지만,

역시 크리드의 보컬 스트랩 라스트 네임 스트랩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 이 컬코베인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보컬 스타일을 가진 그런 보컬리스트였는데요. 들어보실까요? 크리드입니다. My Sacrifice.

That was Creed, My Sacrifice. So post-grunge edition of Music Boutique. Today, I was kind of thinking as I was listening to this song, would three kings of grunge, 보통 이제 grunge 음악의 이제 3대장을 얘기할 때는 그 Nirvana, Soundgarden, 그 다음에 뭐 some people would say Alice in Chains or you know Pearl Jam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4대장이겠군요, 그렇죠? What would like Kurt Cobain of Nirvana, Chris Cornell of you know Soundgarden, and also Eddie Vedder of Pearl Jam, and Jerry Cantrell of Alice in Chains would think of this kind of music? 그들에게 이런 음악을 들려줬다면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지의 그런 정신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스트그런지 상당한 어떤 또 상업적 성공을 누렸는데 아마도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누린 포스트그런지 it's kind of hard to kind of define them as a post-grunge too. Nickelback인데요, Nickelback. Post-grunge에서 약간 그냥 하드록, 헤비메탈로 넘어간 그런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borderline. 이들이 아마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들어보실까요? Nickelback입니다. When We Stand Together.

I would classify them more as a pop rock band, but they have a great guitar work with all of their songs. 그래서 좀 포스트 그런지 중에서도 상당히 섬세한 기타를 자랑하는 그런 밴드라서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인데요. 이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Collective Soul입니다. Precious Declaration.

Precious Declaration Collective Soul. Awesome guitar riff, don't you think? 정말 멋진 기타 리프였죠. So I'm gonna leave you with a grunge band of our own, actually. 우리 한국의 또 자랑스러운 grunge, post-grunge 밴드죠. 또 멋진 곡, Aluminium, Broken Valentine이라는 밴드 아시죠? 부발이라고 이렇게 통하죠. Aluminium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We leave you with Broken Valentine, Aluminium.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这是一座拥有约2000年历史的文明古城。
2: 这里四。

0: 한강도 있고
1: 떡볶이도 있고
0: K-POP도 있고
1: 우리 프로에
0: 탁빈도 있고
1: 헤이도 있지.
0: 저리 쉬 쇼얼 我来啦.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That was Foo Fighters, Something from Nothing. So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one, and I am your host, Summer. Summer예요. 여러분들, 좀 잘 주무셨나요? I think I had like 4 hours of sleep yesterday. 잠이 도저히 안 오는 거예요. 막 제발 잠 좀 자, 잠 좀 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요. 얼마 못 잤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전 항상 이 텐션 유지할 수 있거든요.

Danielle, I have this like special ability to give you that energy as I do all the time. So no worries, no worries. Anyways, morning groovers, talk to me. 말 걸어주세요, 우리 morning groover들. 저 여기 혼자 있잖아요. 짠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신청곡이랑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listening from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kay?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Okay, MG Q&A, Q!

Yes,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Summer,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Today's question is, what is something you do and tell yourself, hey, this totally counts as exercise. I have done my workout in your daily life routine, okay? 여러분들, 오늘은요, 막 그렇게 막 헬스, 막 수영 이런 운동 말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정도면 운동한 거지 뭐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아, 이 정도 숨 들이마셨으면 운동 열심히 한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Or maybe you have decided to walk to a certain place instead of driving. Maybe that would count as your own workout. 뭐 아이를 육아를 하는데 아이랑 같이 뛰어다니는 덕분에 나도 운동했네. 오늘 운동 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사연으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일상에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Maybe if you decid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scalator, that is a workout. 저 같은 경우는요, 에스컬레이터 타는 대신에 계단을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손잡이를 잡고 걷습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게요. 그게 결국에는 그 지옥의 계단? 천국의 계단?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에스컬레이터가 높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나름 이게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I actually try to put some pressure on my hips so that I can get some real workout. You know? 제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허리 구부리고 막 아, 힘들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에스컬레이터 계단 올라갈 때도 넘어질까 봐 손잡이를 잡고요. 그다음에 힙인지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이제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And it feels like a workout, morning groovers. 그리고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feel 받으면 계단으로 아예 올라갈 때도 있어요. And you know that moment, if you decid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scalator or elevator, you just feel so much better than the rest of the people over there, right? It makes you feel like a better person, somehow. 뭔가 나 혼자 막 이렇게 긴 그런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혼자 올라가면요. 나 괜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I consider that as my personal workout. 또 뭐가 있을까? 가끔씩 이제 방송 끝나고 박은혜 팀장님이랑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어디론가 걸어가는데 그것도 되게 아침 산책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운동이잖아요. And then afterwards, 우리가 좀 이제 고함량의 칼로리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바로 보통은 눕고 싶은데 또 바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걷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당에도 혈당 수치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We're basically doing workout every single day in our daily life. So, morning groovers, these are the type of examples that I would like to hear from you guys. So let me know about your daily workout. The workout that you would count기는 나만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Imagine Dragons, written...

I can see that more morning groovers are getting back to their life routine, just like our subby morning groover, hello! And Ben Spur morning groover, of course, listening from Europe. Good morning. And Juicy Tong Tong morning groover said, 우울해요. 연휴도 힘들고 한 주도 버겁고 이래나 저래나 힘드네요. 흐흐. 다들 이런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Juicy Tong Tong Morning Groover is feeling a little depressed. Looks like they had some hard time during the holidays. And also, another hard time is ahead of them this week. You know, doing this and that, it all makes them really, really difficult. 아, 그러니까요. 이게 연휴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연휴에는요, 괜히 또 사람이 안 움직이고 좀 찌뿌둥해지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 더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You'd be lying down in bed, you know, to get some rest, but actually that would deteriorate you even more because you get to think about unnecessary things way too much and that would make you feel a little depressed. And now another week has started back to our life routine. 원래 근데 좀 인생은 좀 힘들고 우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행복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기분 좋은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요즘에 석양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행복한 거는 찰나의 순간이에요. 매일매일 정말 24시간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I actually came to realize this pretty recently. 최근 들어서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을 즐겨야 됩니다. 우리 Juicy Tong Tong Morning Groover 이름도 너무나 귀엽게 지으셨는데 Morning Groover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좀 싹 잊으시고 행복한 시간, 즐거운 에너지 마구마구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육부장님, 저는 회사가 물류센터라 층고가 보통 건물 두 개층이 한 층이에요. 사무실이 5층이라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다닙니다. 평소에 걷고 뛰는 거를 좋아해서요. So my office is in logistics center where each floor is as high as two standard floors. Since my office is on the fifth floor, I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Look at our 제육부장님 doing their own personal workout just like that, fabulously. 이렇게 또 일상에서 운동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운동할 시간 사실 없을 때도 많잖아요. 이렇게 막 바쁘고 일하다 보면 그냥 쉬고 싶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차근차근 운동하는 거죠. 와, 그럼 계단을 꽤나 오르락 내리락 하시겠어요? 한 번만 올라가시는 건 아닐 것 같아가지고. So, morning groovers, what is your personal everyday activity that you stubbornly claim counted as a workout? 이 정도는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This is Cold War Kids, Hang Me Up to Dry.

Alrighty, morning groovers, back to today's topic. What is an activity you firmly insist count as a workout? 이 정도면 운동 아니겠어요? 싶은 것들, 일상 속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오늘 사연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We have a couple of answers.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잘 가는 동네 단골집에서 술과 음식을 좀 과하게 먹었을 때에는 집까지 4km를 걸어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you feel like you have had way too much drink and food, you walk back home and the walking distance is about 4km. 그래요. 뭐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맛있는 또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보이네요. 그렇게 소화시키면서 걸어가는 거죠. 4km 근데 4km면 보통 몇 보 정도 되죠? 한 6,000보 정도 나오나? 아 근데 이게 아 걷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 이틀 연속 15,000보 정도를 걸었어요. I walked like 15,000 steps for 2 days in a row and I couldn't really feel my leg. 다리에 뭔가 자면서도 걷는 느낌이 나고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그 놀이동산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막 힘들게 이제 걷는데 내 몸도 이렇게 걷는 게 힘든데 I saw a lot of parents, you know, taking their kids over there. to the amusement park, and that means that they would have to walk extra.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 유모차까지 막 끌면서 아이들 데리고 그 언덕을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아이가 울면 또 달래주고 they have to take care of the kids when the kid cries. And I could only imagine once the day is over, once they return home, they have to bathe their kids. 아이도 씻기고 또 재워야 되고 그러면 나는 언제 씻어? 약간 이런 게 이입이 돼가지고 막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와, 저 부모님들은 진짜 보통 체력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는 게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오죽하겠어요.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하지만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저는 돌아다니다가 동네 놀이터에 있는 철봉이 보이면 가볍게 풀업 몇 개 하고 줄넘기 100개 정도만 이라고 해주셨어요. I'm a little startled. 줄넘기를 100개씩. Wow, they said when I'm out and about and see a pull-up bar at a local playground, I just do a few quick pull-ups and about 100 jump ropes. 줄넘기 100번.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탈락. 이건 운동이에요. 이거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기는 운동이 아니라 진짜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This is like a genuine workout,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도대체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움직이시길래 와, 이거는 그냥 운동이고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철봉이 보이면 이제 그건 못하죠. 풀업은 못하죠, 당연히. 매달리기 운동은 합니다. 그냥 괜히 한번 매달리면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거 되게 척추 정렬이 좋대요. So I would just hang myself whenever I see a pull-up bar. 그래서 이거를 매달리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리면요. 척추가 쫙 펴지고 목도 정렬이 생겨가지고 이걸 집에다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 박군희 선생님 밖에서 운동하고 계시네. 스트레칭, 스트레칭. 일상 속의 운동. 오늘 5-in-1 하셨을 거예요. So her work out is basically done. 이런 것처럼 일상 속에서 내가 운동이라고 우기는 거. 체육부장님 has her own answer. 굿모닝입니다. 바쁜 연휴 보내고 이제야 목 따갑고 코가 막히네요. 수요일부터 운동 못한 거 아세요? 오늘도 아침 운동 쉬고 퇴근 후에 필라테스만 하려고요. 우리 썸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스티비 원더, 아리아나 그란데의 Faith 신청해요. Oh my gosh, look at 체육부장님 not getting her workout done since last Wednesday. That's almost for about a week. And even today, she's not getting her morning workout done. 이것 봐요. 우리 인간미 넘치는 체육부장님. 너무 좋은데요? You can join our club now. 아, 근데 안 되겠다. 우리 클럽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 저녁에 퇴근 후 필라테스 운동하신다고요? 이러면 이제 That means you're back to your life routine. Congratulations! 이제 파이팅입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아, 또 바쁘게 보내셔가지고 감기까지 걸리시고 Please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또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더 감기 심해질 수 있으니까.

저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뭐 별거 없죠. 저도 운동 안 하고 그냥, 아, 걸었다. 많이, 아, 운동했네. 여러분, 저 운동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거의 무슨 홍길동 마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근데 그거 아세요? Now that I'm back to my routine, like, I don't really remember what I did over the past holidays. 뭐 했지? 벌써부터 이러고 있어요. 놀이동산 간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왜냐면 거의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은 이 피로가 너무 쌓여가지고 그냥 골아떨어졌습니다. So I was feeling just way too tired at the end of the day that I just fell asleep. So I can barely remember what happened during the Chuseok holiday, but I had a good time. 뭐 가족분이랑 시간 보내고 많이 걷고 또 많이 먹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좋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 정도면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What is an activity you firmly insist counts as a workout?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song is for 체육부장님 so that she can get some good workout done. Stevie Wonder featuring Ariana Grande, Faith.

And that was a nice a cappella jam requested by our 제육 부장님, the real group Walking Down the Street.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체육 부장님, 제육 부장님 등등 우리 비슷한 닉네임 분들의 노래를 연달아서 이렇게 틀어드렸습니다. Did you guys enjoy listening to it? Okay, going back to today's topic. 이 정도면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 모닝그룹들 잘안 움직이세요? 뭔가 평소에 비해서 활발하게 답변들이 오지 않는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래도 오는 것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see you guys moving. So come on, come on, morning groovers. What is an activity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Well, according to our Bensboro morning groover, they said, tuning into TBS EFM Morning Groove is certainly a kind of physical exercise. The audiovisual stimuli train your brain cells to the fullest. Thank you. Looks like I'm not doing that much of a work, but I guess you're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That's right, Morning Groovers. Brain activity, making your brain to activate. That is also part of a workout, isn't it? 우리가 뇌가 매일매일 절어 있잖아요. 우리 쇼츠 보고, 막 영상 보고 막 이러면서 막 의미 없는 콘텐츠들을 넘겨가면서 we flip through meaningless contents every single day and just, you know, not make our brains work itself, but, you know, doing something else, maybe like reading books or listening to a lecture, for example, that would actually make you have a brain workout a little bit. 뇌 운동도 카테고리에 제가 포함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 이 정도는 운동이지 싶은 거 어떤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휴를 보냈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생긴 거예요. So whatever you decide to do, whatever you pursue, you can always start all over from today.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1년이 다 지나가는데 독서도 못했어. I didn't really get to read a single book. Well, you can get that started today. 오늘 딱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저쪽 다른 방에다가 두시고 책과 가까이 하시면서 책을 읽어보시거나 Maybe you can start your workout after the holidays. Now you have no excuses. 아, 연휴 지나면 운동 좀 하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 So you can start all of that, everyone, today. 오늘부터 시작인 거야.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은 우리 별초롱장 모닝그룹어. 저는 나가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는 10분 거리 내에 동네 상권들 나가서 여기저기 잘 돌아다녀요. 나름 빨리빨리 걷다 보니 약국 다녀왔다가 다시 나가 슈퍼 갔다가 좀 있다가 뭐 빵 하나 사러 나가고 귀차니즘

별로 없이 스시로 왔다 갔다 해요. 빨리 걷기 운동 정도로요. So 별초롱장 is a kind of a person who would like to get outside of their home and just walk around their own neighborhood. Going to some bakery, going to the pharmacies, and they don't mind going back home and then come out again. 이게 한번 집에 들어오면 나가는 게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But I guess 별초롱장 morning groover don't really mind that.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요, 보통 기초 대사량이 높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왔다 갔다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또 시간도 금방 가고 몸도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겁니다. And it feels good, doesn't it? 요즘 딱 어떤 동네 구경하고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 아니에요? 좀만 추우면은 더 귀찮아서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 So you might as well do it while you can. 계속해서 이 정도는 운동이지 싶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This is 21 Pilots, Stressed Out.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This is the second hour, and I'm your host, Summer.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이 정도면 운동 아니겠어? 하는 나의 일상의 어떤 활동, 오늘 사연으로 받고 있어요. So we're talking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hat are those? 우리 초롱초롱 morning 그룹께서 Good morning, 초롱초롱 출첵합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고 2, 30분 정도 걸으려고 노력해요. 식후에 걷고 안 걷고가 이 혈당 관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Absolutely. It really helps lower blood sugar levels once you immediately walk after eating. I guess not so immediately, but at least if you don't lie down and if you walk, that would really, really help with blood sugar levels. 이게 제가 예전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좀 있었는데요. 제발 먹고 눕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먹고 일단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딱 오잖아요. 졸려요, 밥 먹고 나면은. 그래서 you have food coma obviously after having a heavy meal, so you want to lie down, right? And it feels good to be, you know, falling asleep after eating something super super heavy, but you know that that is not good for your body. So yeah, the doctor told me that I should start walking and that would make me feel less tired. 밥 먹고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걸으면요. 이제 졸린 거를 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오늘 오프닝이랑 완전 연결이 되네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좋다니까요. 뭐 손가락을 움직이든 발가락을 움직이든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 After having a very very heavy meal.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저도 걷기를 좋아해서 동네 산책을 수시로 하는데 요즘은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톡톡톡 떨어져요. 땀나게 산책하고 나면 이 정도면 운동이지라고 생각해요. Wouldn't it count as a workout once you sweat after taking a stroll around your neighborhood? It is workout. You're sweating. Come on. Well, especially if you're walking like that on a cool weather, that means you did some workout. You made your body temperature to go up high and maybe you might be a little out of breath at the end of the day. That is workout. 이게 운동이죠. 그러니까 더운 날에는 나가기만 하면 땀이 나지만 이렇게 선선한 날에 좀 빨리 걷다 보면 몸에 열이 가해지거든요. 운동이에요. 완전 운동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우리는 꽤나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의자 대신 내 의자 빼고 스쿼트로 앉는다거나 or maybe you decide to take 100 steps on the stairs. I don't know, morning groovers, but we can certainly get that kind of workout done.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배가 운동을 좀 담을 쌓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뭐 운동 얘기를 하다가 근데 왜 선배님은 운동 안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만보를 걷는데 이게 운동 아니고 뭐예요?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와우 와우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백스텝을 했다는. Yeah, so that senior was pretty proud of himself of doing that workout every single day on their commute. So while they were commuting, they consider that as a workout. So I'm like, okay, that could count, right? 예,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그쵸? 모닝그룹들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이 정도만 운동 아니겠어요? 싶은 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2: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1: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for today's segment after Christina Aguilera, I'm supposing? Yeah, Fighter.
3: After all you put me through, you think I despise you. But in the end, I want to thank you, 'cause you made me that much stronger.

아이돌의 노래인데요. 과연 이 노래가 뭘까요? As long as you love m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요게 핵심 킥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고 문자번호 샵1013으로 이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ways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right, morning groovers, time for a song break.

Take a look at this unconditional love.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I will love you. As long as you love me.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right? 나를 사랑하기만 해줘. 아주 직관적이고 로맨틱한 가사죠. We have some answers. 108163 Morning Groover says 정답은요.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둘째 학교 갈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지각을 안 해야 하는데 핫둘 핫둘 열심히 또 뛰고 아침을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So look at you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this morning. The answer was As long as you love me by a Backstreet Boys. 뒷골목 오빠들이라고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뒷골목 오빠들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학교 다니면서 MP3에 담아서 매일 아침마다 들었어요. 할리우드 연예계 소식 관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팝송만 들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So you remember those back then back in

the early 90s? No,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where you had to download all these songs on your MP3 player. 소리바다 이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란 색깔 소리바다에다가 받아가지고 MP3에 또 담고 소중한 곡한땀한땀 가사집을 보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 저도 있거든요. Yeah, Hollywood news was so interesting back then. These days we don't really care. I mean, some of you still do, but then it was really different. 굉장히 뭔가 색다르고 신비롭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페리스 힐튼 소식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3대 아이돌이 있죠. 뒷골목 오빠들,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굉장히 또 어떤 3대 미국 아이돌 OPPA들이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비몽사몽한 아침에 정답을 보내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정답이고요. 저는 당시 블루를 좋아했어요. One Love 신청해. I totally left out blue. 맞네. 4대 아이돌이네. 블루도 아이돌이었잖아요. 그쵸?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Blue. 지금의 BTS, ATEEZ 등등이 있다면은 이 당시에는 뒷골목 오빠들과 Blue, Westlife, NSYNC.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Blue, da-da-da-da-da, One Love for the Mother's Pride. One Love is all we need. 이 노래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뭔가 예전 가사에는 One, two, 갑자기 브라이언 맥나이트도 생각나고 이렇게 뭔가 세는 걸 되게 좋아했나? One love, 하나의 사랑, 오직 단 하나의 사랑.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Backstreet Boys네요. 가사와 목소리는 언매칭되는 BSB 노래 나오니, Backstreet Boys 노래 나오니까 NSYNC의 Bye Bye Bye 신청합니다. 다들 난리 났어요. 이 신청곡 경쟁 어떡하실 건데요? So this is obviously a big competition. A lot of you guys requesting songs from the early Idol Groves. 좋아요. 어떤 걸 틀어드릴지 우리 DJ 바님께서 밖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So she is going to decide which songs that she's gonna play for you guys.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포포드 모닝 그룹어도 As Long As You Love Me, Backstreet Boys라고 정답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So which one was your favorite idol groups back then? 우리 모닝 그룹어들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Backstreet, NSYNC, Westlife, and Blue. 저는 조금 웨스트라이프랑 블루 세대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이 NSYNC랑 Backstreet Boys가 조금 더 일찍 나오시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웨스트라이프가 정점을 찍고 잠잠하다가 yeah, it got a little settled. 아, 그또 있잖아요. New Kids on the Block. 아, 그분들이 이제 더 이제 예전 시초인 거죠. 그 맞아요. 여러분들 아이돌의 역사는 정말 재밌습니다. New Kids 오빠들이 이제 먼저 나오고 and then later on, I guess like an idol band became more popular. 그래서 뭐 One Direction 이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건 또 한참 지난 후니까. So I feel more close to Westlife and 그 뭐지? Blue. Blue 되게 좋아했었어요. Blue 노래는 한 다섯 곡 정도는 진짜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다음에 노래방에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저만 신나려나? But anyways, those were the good old times. 우리 리암 리슨께서 굉장히 어렵게 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how hard it was to listen to Liam Neeson reading out the lyric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to come up with the answer. 역시 우리 모닝 그룹어들께서는 music expert, 정말 음악 전문가십니다. 우리 DJ 버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면은 여러분들 인정받으신 거예요. So, morning groovers, that is it for today's segment.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면 운동 아니야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Let me know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e had two song requests, and looks like our DJ Ba has decided to play this particular song for our morning groovers. 과연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고민을 하시다가 이 노래 틀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So this song is for 얼짱님께서 신청하신 Blue with One Love.

And getting back to you guys. 우리 반가운 모닝그루버들 또 누가 계신지. 펭킨킬러 모닝그루버,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greeting me. 새빵 모닝그루버, good morning. 출첵합니다. 출근 중인데 오늘 차가 하나도 안 막히네요. 저만 출근하나요? Am I the only one going to work? 분 계시네. 와이프 라이딩 시켜주는 중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호박맨 is having a day off today. Good ride lesson. 아, 너무 보기 좋다. 자전거 잘 못하시나 봐요. 저도 자전거 그냥 그닥이거든요. 이렇게 또 도와주고 같이 탈 수 있는 상상을 해버렸어요. 아, 제가 자전거 라이딩이 아니라 라이딩 시켜주는 중이라고 출근 시켜주신다고. 저는 이걸 왜 My mistake. 와이프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닝그룹 들으시면서 즐거운 출근 타임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호박맨 모닝 우리 MG Q&A 코코모닝그룹 굿모닝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한강까지 왕복 사연과 노래 듣고 걷기 재미있어요.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패스하고 요즘은 딱 걷기 좋아요. Perfect weather for you. 따릉이 타고 오셔도 되고 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돌아오셔도 되고 하는데 일단 걸으면 좋잖아요. Get yourself moving, morning groovers. 마코폴로 모닝그루버, 굿모닝. 즐거운 한 주 만들어요. 저도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를 걸어요. 걸으면서 이 가게 오픈했네, 저 가게 망했네, 저 가게 2호점 내도 잘 되겠다. 이렇게 6년을 걸었더니 상호로 동네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So basically, you walk around your neighborhood after dinner, looking at those different places, restaurants, and you give your own opinion about those restaurants too. And now, after doing that for 6 years, you're able to draw a neighborhood map. 그러니까 그 동네 이제 척척 박사님이 돼버리셨네. 이렇게 걷다 보면은 진짜 그 상가 구경하고 이러면서 하나둘씩 알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가본 길로 가보면 여기 이런 카페가 있었어? 싶으면서 you end up discovering those hidden cafes or restaurants and it feels good. It's really fun. 그리고 가끔 다른 동네 걸어도 이렇게 좀 알게 되는 재미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맨날 같은 데 걷기보다는 다른 골목으로 가보는 거죠. Morning Groovers, you guys are getting your workout every single day like that. 여러분들 운동 꽤나 좀 평소 일상생활에 많이 부지런히 잘 하시고 계시네요. 걷기 너무 좋죠? 그리고 when you take a walk outside after dinner especially, you can see a lot of people. 사람 진짜 많아요. 어디 공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몇 바퀴 도시는 분들도 계시고 댕댕이 친구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포포도 모닝그룹께서 에릭 클랩튼의 I could change the world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Change the world. 오랜만에 출근하려니 몸이 천근 만근. Yep, you're not alone. We're all feeling the same. We're feeling extra heavy after vacation. So I really hope this song can put you in a good mood. This is Eric Clapton, Change the World.

카톡 어플 TBS EFM 모닝 그룹을 검색하고 들어와 주세요. So other than breathing workout, I guess you don't do any workout then in your routine. Okay. Well, whatever you want to get done, 여러분. 뭐든 시작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하는 걸로 오늘 약속하기로 해요, 여러분들. 수요일에 생방송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써먹어. 시작해보라 그래서 저 이거 시작했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게 감동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이러면서. 어쨌든 딱 좋잖아요. This is like the perfect day to start all over. A long vacation has now ended. So you have this brand new day for you. 선물 같은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뭐든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You're gonna be just fine, okay? 아, 또 숨쉬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 나오셨네.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숨쉬기 정도는 운동이죠. 복근 운동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is your ab workout. For sure. 근데 제가 웃는 것도 운동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깔깔깔 웃을 일이 많으면 그거 진짜 자동으로 복근을 쉐이키 쉐이키 해주잖아요. It shakes your abs naturally if you just burst into laughter. So find something to laugh about, morning groovers. And now you can get your workout done.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스티드업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 시간 웃는 게 물론 힘들겠죠. 제가 웃음이 안 멈춰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I remember having this difficult time because I couldn't stop laughing. And that was actually with Christina 선배님. Christina 선배님이랑 이 모닝그룹을 녹음하는데 뭐가 그렇게 웃긴지 진짜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그 상황이 더 증폭돼가지고 it got worse. So we really couldn't stop. And it felt really painful at the end of the day. 나중에는 고통스럽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왕자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웃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모닝 그룹 그리고 TBS EFM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도 올려둘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Justin Bieber, Daisies.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정도로 이렇게 지나치기도 하고요. Some people who do seem to notice, to, you know, look at me with an expression that almost seem to say, you know, wow, some, I don't know, poor guy, you know, kind of, before moving on. 하지만 어떤 시선을 보내던 그 시선들 속에서 내 할 일을 해내야 되는 그런 순간이긴 합니다. But whatever kind of look people give you, there comes a moment when you just simply have to do what you came there to do. 그 쑥스러움과 또 적막함과 이 불편함을 견뎌내고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꼭 전해야 하는 것이 1인 시위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 as a one-person protester, you have to endure the awkwardness, the silence, the discomfort, and make sure the message you came to deliver is actually heard. And I think that is something anyone taking part in a one-person protest has to be, you know, willing to bear. 뭐 이런 약간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오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녹음 방송을 해야 됐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약간 어두운 얘기나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질문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시위에 it could be just a one person project or protest or group rally 단체 시위나 1인 시위에 혹시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셨으면은 아마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I didn't mean to start the show on a serious note but let me ask you have you ever taken part in some sort of a demonstration or protest and tell us about your experience 이런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Alan Parsons의 곡입니다.

0: Alan Parsons, Standing on Higher Ground 였습니다. So I said 약간 좀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러닉하네요. 제 자신이 어떻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So I was asking our listeners if you have participated in any kind of demonstration. 아마도 as I said, you know, if you went to university here in Korea, you probably have done it at least once. 역시 있군요. 8532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전두환 대통령 때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대 When I was a senior in college during President 전두환's administration, I took part in a demonstration calling for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At the time, it was almost unheard of for a college student not to get involved in some way. And in the end, we achieved it. Yes, 그죠. 결국에는 87년도에 개정이 돼서 직선제가 이루어졌죠. So 1987 it was the year that actually got it done. I guess, you know, thanks in the demonstration. 많은 사람들의 또 어떤 노력과 열정. 노태우 대통령 때라고 이렇게 correction 해주셨습니다. 8532님. Yes, yes. Correct me also. So it was during the President 노태우's administration that the countrywide sort of a demonstration took place. 감사드립니다. So I'm asking, 약간 serious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그죠? Have you ever take part in the protest 시위에 어떤 여러 가지 시위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아주 심각한 어떤 주제를 다룬 이슈에 어느 정도는 다 심각한 이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테스트에 참여를 하는 거겠죠.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 경험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산해입니다. 명태.
1: 명태.

0: Drago.
1: I 세상에 남아. 자, 와자 강산의 명태. 와. 제니님께서 강선혜님 부산 사투리가 들려서 봤더니 역시 부산 부곡 중 동래고 출신이라고 이렇게 또 찾아보셨다고. Yes, his dialect even is just so rhythmic and so musical, don't you think?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시위 경험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요.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pice Girls입니다. Stop.

Barry Manilow when October 꽃이었습니다. Let's get to more of messages sent in by our kittenims. 한번 볼까요? 눈물 많은 T님께서는 여의도 집회에 가보았어요.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다기보다는 그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시위, 투쟁이 필요 없는 평화로운 날들을 꿈꿉니다. I've been to a rally in Yeouido. It wasn't because I had any particular political agenda or affiliation. I simply went because I want to see a country where our children can grow up and live happily. I dream of the day when we can live in peace without the need for protest and demonstration. 또 시위 투쟁이 없는 평화로운 날도 있지만 I think, you know, 시위 투쟁이 또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상당한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Of course, I mean, it would be better if there's no need for protest and, you know, but that's kind of hard to fathom if you think about it, right? Everybody have their own interest and everyone is entitled to their, you know, opinions and whatnot. 모모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경희대 앞 2층 주점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시위 때가 던진 화염병의 건물에 불이 붙어서 소방관에게 엎혀 나온 기억이 있어요. I was hanging out with some friends at a bar on the second floor of a building near 경희 University. I still remember the building catching from some sort of chemical, I guess. Chemical bottle and being carried out on a firefighter's back. 그렇군요. 굉장히 큰 불이 일어났던 것이군요. So, 부모님 was sort of a victim of what necessarily the direct, I guess, victim of the protest, but, you know, what transpired from the protest, I guess. 그렇군요. 또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굉장히 또 무서운 경험이셨을 것 같습니다. Hope you are okay, I guess.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의 곡 준비했습니다. 누구 없어.

누구 없어 한영애였습니다. 제니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네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 서운할 때 방문 쾅 닫고 밥 안 먹는 단식 투쟁 정도였습니다. When I was young, the closest thing that I came to taking part in a protest was slamming my bedroom door and refusing to eat whenever I was upset with my parents.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것 같긴 합니다. 어릴 적 대학교 근처에서 살았던 탓에 최루탄 가스를 맡으며 자란 기억이 생생합니다. I grew up near a university, so I have vivid memories of a smell of tear gas in the air during demonstration.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은 그때 그분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또 투쟁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Sometimes I think the ordinary, precious everyday life we enjoy is possible in part because of the courageous and deeply meaningful struggles of the people who came before us. 최루탄 가스 저도 많이 맡아봤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그때 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모모님께서도 아 최루탄 눈물 콧물 쏟아지던 괴로움이 기억나네요. I also remember the tear gas. 맞습니다. 다 어떤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하나둘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 스튜어트의 곡인데요. Year of the Cat.

That was a Year of the Cat. 제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Al Stewart의 곡이었고요. So we started out by talking about why I had to record the show yesterday. 어저께 왜 녹음 방송을 했냐라는 질문을 하나 어저께 받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주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So I took part in the one-person protest yesterday, you know, with our company, for our company TBS. And we've been doing it for 50 straight days, 50 straight working days, that is, in front of the Seoul City Councilman members building. 그래서 그 참여하느라고 어저께 녹음을 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런 질문까지 드리게 됐는데 it's rather not a light topic, of course, right? I mean, you know, of course, you know, it can't be a light topic.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또 많은 또 의미 있는 그런 사연들과 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We'll talk more about this, you know. 뭔가 not to be too serious, but, you know, it's a subject that definitely deserves to be talked about, I think, for sure.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3, 4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경과 이루리가 부른 곡입니다.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we have first rerun tonight at 6 and one more time, 2 a.m. Tomorrow morning. You have a live stream of YouTube, 보이는 라디오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도 열려있습니다. Our text line is open at sharp1013. Each text message will cost you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messages. So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stories, or just a simple shout-out. They're all welcome. Send them all my way. So speaking of your experience of partaking in any sort of protest or, you know, demonstration, we're getting messages left and right. 모모님께서 저도 직접 참여한 건 촛불 집회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부모님과 생각이 달라서 나라, 공동체, 정치, 정부와 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경험이었어요. The only protest I've personally taken part in was a candlelight rally. It was also an experience that made me think a lot about our country, our community, politics, government, and the law, especially because my view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my parents. 맞아요. 그런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가치관을 또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I think participating in any sort of a protest or rally can be an important experience, I think, in shaping your personal values or, you know, your views on politics and society and whatnot. That's why you see a lot of parents, you know, taking their children with them to those, you know, rally sites or protesting sites, because it's a real life a learning experience for them. 정말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집회이든 간에, 어떤 성향의 집회이든 간에 또 이 사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경험이 된다 또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모모님.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언니네 이발관 곡인데요. 들어보실까요? 나를 잊었나요?

최양석과 보기마스터 I'll be with you. 지난 수요일이었죠. 그때 어떤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네요. 좋습니다. Let me get to one more message regarding our talking topic today and get to music boutique segment. 3056님께서 저는 사회의식과 연대의식이 뒤늦게 생긴 케이스라 몇 년 전 그리고 지지난해 다수가 참여했던 시위에 참여한 정도입니다. I was a bit of a latecomer when it comes to developing a sense of social awareness and solidarity. I've only taken part in a couple of protests in recent years. 시위하니까 파리에서 지하철 운행 중에 갑자기 지하철이 쓰더니 안 간다고 다 내리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당시 프랑스 SNCF 철도협회 노동자들이 시위 중이었거든요. 모두 군서리 없이 내려서 지하철로를 걷는 중에 연대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And speaking of protests, I remember being on a subway in Paris when it suddenly stopped. And we were told to get off the train because the trains weren't going any farther. And SNCF railway workers were on strike at the time. What I remember most is that everyone just got off without a single complaint. And as we all walked along the subway tracks together, I actually felt a real sense of solidarity. 오, 그렇군요. 상당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 상황에서 이 불편한 굉장히 불편이 초래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노동자들과 그런 시민의식 성숙한 시민의식이 느껴집니다. So even in that very inconvenient situation, you could really feel this strong sense of civic, solidarity and responsibility with the workers. 그렇군요. 상당히 gives me chills even thinking about it. 와, 이렇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오싹한 느낌이 드는 그런 멋집니다. 멋진 순간을 경험하셨네요. 3056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뮤직부티크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바로 조금 일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Music Boutique. The Music Boutique is my daily playlist with a story.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사실 올려놓고 있었는데 I kind of stopped doing that. But you can find the archives of the past script on the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 1013 검색해 보시면은 찾으.

있을 수 있겠습니다. So today for Music Boutique segment, I want to start by talking about the grunge movement. 90년대 이제 초반에 시작된 이 grunge movement. Grunge movement가 뭐야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널바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널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그 노래 아시죠? It came in the early 90s, 90년대 이제 초반에 발표된 곡이잖아요. And if you are a rock fan, and if you kind of can remember the songs that were released around that time, you know, late 80s and early 90s, 그 당시에는 이제 헤비메탈의 시대였죠. 그래서 뭐 이 본조비부터 헤어메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여러 데프 레퍼드 그죠? 그런 화려한 어떤 쫑쫑쫑쫑 사운드를 자랑하는 그런 메탈 밴드들이 이제 대세였던 시대였죠. 근데 상당히 이제 상업적인 그런 음악이었죠. A lot of fans and you know it was you know topping the charts as well. 그렇기 때문에 그런 락 음악의 어떤 변질, 너무 상업화된 변질에 반발해서 나온 음악이 바로 이 그런지입니다. So everything that you love about, let's say, heavy metal, hair metal, like Bon Jovi-esque rock music, you won't find those kind of elements in grunge music. 그래서 grunge 음악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저분하고 어떤 음악적인 기술, 특히나 이제 기타 하면은 heavy metal에서 굉장히 속주, technical play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grunge 음악에서는 그런 것을 다 거부하고 상당히 원초적인 리듬 위주의 그 다음에 뭐 화려한 솔로 같은 건 절대 찾아볼 수 없죠. If you listen to that song, you know, Smells Like Teen Spirit by Nirvana, which has a great riff, by the way. 하지만 이 헤비 메탈에서 어떤 중요시 생각하던 그런 어떤 화려한 연주나 어떤 솔로 그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죠. 바로 그런지가 그런 음악인데. 그런지 음악에 대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지 시대가 어느 정도 접은 다음에 이 시작된 무브먼트가 있는데 바로 장르가 있는데 바로 이 포스트 그런지라는 장르입니다. 그런지에서 시작됐지만 그런지보다는 좀 더 발전이라고 하긴 하지만 상당히 상업화된 그런 음악 스타일이었는데 오늘은 포스트 그런지 곡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곡입니다.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Puddle of Mud인데요. Blurry입니다.

바 포스트 그런지 뮤직. 뽀글님께서 확실히 포스트 그런지는 음이 별로 안 거친데요. 그런지 이유라 그런지. 그런지 이유라 그런지. 아, 재밌네요. So yes, post grunge if you just compare side by side to you know the grunge bands like Nirvana or Pearl Jam, Soundgarden that you can consider them softer, I guess. You can say 제니님 역시 clean grunge, 정화된 느낌이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백반기행님도 음악이 너무 좋아요. 운전하다가 급하게 유튜브 메시지 남깁니다. Alternative도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yeah, Today we want to focus on the post-grunge bands. 그래서 이 grunge band, as you know, the Nirvana, Pearl Jam, Soundgarden, Alice in Chains, I mean, 저도 이 밴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의 음악의 면모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반상업주의적, 그 다음에 날것 그대로의 사운드, 그 다음에 굉장히 가사도 냉소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정서가 드러나 있죠. 반상업주의적인데 they are very anti-commercial, but ironically, they were hugely successful commercially. 이 반상업주의적인 어떤 attitude가 오히려 상당히 각광을 받아서 상업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당히 아이러닉한 그런 situation이었죠. 근데 이제 post grunge 같은 경우는 그런지의 어떤 무거운 기타 톤이나 어떤 이 보컬 스타일은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곡 구조나 그런 면에서 좀 더 이 기승전결을 살렸다고 해야 되나요? 이 후렴구가 굉장히 더 강하고 어떻게 보면 radio friendl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post grunge kept the heavy guitar tones as you just heard and the emotional vocal and style of the grunge and vocalist and also but sort of polished the song structure in a way that it is more radio friendly, more dominant chorus and the progression, right? The highlight climax progression of the music. So in a nutshell, I think you could think of post grunge as a sort of a commercialized version of grunge. 이 grunge의 상업적인 어떤 improvement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one thing though, Puddle of Mud 방금 들으신 그 vocalist West Scantlin, 그 다음에 다음에 들려드릴 밴드는 이제 Bush라는 밴드인데요. Bush의 the vocalist Gavin Rossdale, 굉장히 훌륭한 싱어이긴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이 한계라고 할까요? 컬 코베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보컬 스타일이나 톤을 들어보면은 컬 코베인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개성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Puddle of Mud 들으시면서도 아 그런지 널바나 느낌이 상당한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But all of the post grunge band suffer. Through that comparison with, you know, Kurt Cobain.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Bush 역시 상당히 상업적인 널바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은 밴드인데 예, Bush의 곡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Machine Head입니다.

Bush Machine Head이었습니다. It's like Kurt Cobain being really commercial and very greedy. And he's saying, okay, I want to make more money with my music.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부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죠. 그 당시에. 근데 it sounds similar to Nirvana, but it sounds completely different from Nirvana too. 제가 듣기에는 Nirvana랑 너무 다른 음악인데 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Another popular band, I guess, that could be labeled as a post-grunge is Creed. Creed 역시 반짝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 밴드이죠. 그게 오래가진 않았지만 역시 크리드의 보컬 스트랩, 라스트네임 스트랩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 이 컬 코베인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보컬 스타일을 가진 그런 보컬리스트였는데요. 들어보실까요? 크리드입니다. My Sacrifice.

That was Creed, My Sacrifice. So post-grunge edition of Music Boutique today. I was kind of thinking as I was listening to this song, would three kings of grunge, 보통 이제 그런지 음악의 이제 3대장을 얘기할 때는 그 Nirvana, Soundgarden, 그 다음에 뭐 some people will say Alice in Chains or you know Pearl Jam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4대장이겠군요, 그렇죠? What would like Kurt Cobain of Nirvana, Chris Cornell of you know Soundgarden, and also Eddie Vedder of Pearl Jam, and Jerry Cantrell of Alice in Chains would think of this kind of music? 그들에게 이런 음악을 들려줬다면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지의 그런 정신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스트크런지 상당한 어떤 또 상업적 성공을 누렸는데 아마도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누린 포스트크런지

It's kind of hard to kind of define them as a post-grunge too. Nickelback인데요, Nickelback. Post-grunge에서 약간 그냥 hard-rock, heavy-metal로 넘어간 그런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borderline. 이들이 아마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들어보실까요? Nickelback입니다. When We Stand Together.

Nickelback, When We Stand Together. 니켈백은 참 적도 많은 그런 밴드이기도 하죠. 욕도 많이 먹고. 근데 잘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One more band I want to talk about is a Collective Soul. Collective Soul is also one of the early post-grunge band, but they're very different. I would classify them more as a pop rock band, but they have a great guitar work with all of their songs. 그래서 좀 post-grunge 중에서도 상당히 섬세한 기타를 자랑하는 그런 밴드라서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인데요. 이 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Collective Soul입니다. Precious Declaration.

0: 한강도 있고
1: 떡볶이도 있고
0: 케이팝도 있고
1: 우리 프로에
0: 탑빈도 있고
1: 헤이도 있지.
0: 저리 쉬 쇼아 와 라이라.

0: TBS EFM
1: 智慧首尔，首尔生活一站式指南，来自 TBS EFM
2: 智慧首尔，首尔学习平台篇，为了

Radio Today, and I'm your host, Summer. 오늘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모닝 그루브. 보이는 라디오도 저희가 다 켜놨죠.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같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So I want you guys to participate a lot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right, 우리 용사들. 얼마나 많은 우리 용사들께서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Let's find out what kind of heroes today are starting off their morning with Morning Groove. We have some nice and lovely greeting messages from Penguin Killer Morning Group. 호박맨, Dr. Paper, 우리 반장님, Young Age, Ben Sparrow, Happy Life 모닝그루버, 코코 모닝그루버, 우리 성민님, 우리 의리의 우리 모그 모닝그루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반가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 매일매일 건네주시는 거 너무 따뜻하고 되게 스윗하신 것 같아요. 2489 모닝그루버 said, 요즘 날씨가 진짜 천기 올려, 패기 내려 같아요. 선풍기 나와, 긴팔 입어, 선풍기 들어가, 긴팔 나와, 여름이야, 반팔 나와, 겨울이야, 자켓 나와. 낮에 밥 먹으러 나갈 때는 아직 여름인데 늦은 퇴근길에는 어느새 늦가을 날씨네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일수록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자고 면역력을 꼭꼭 지키자고요. I know the temperature difference is crazy these days. Yeah, basically we have four seasons in one day. And that's kind of lik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eather. And I'm very proud of it. 되게 여러분들 예측 불가능한 날씨 참 재밌지 않나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여가지고요. 눈치 게임 잘하시고 그냥 좀 덥더라도 그냥 몇 겹 더 챙겨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Even though you would feel a little sweaty during the daytime, you might as well just bring extra layers, okay? For the sake of your own health. 근데 저는 이 청기 백기 게임을 운전할 때 많이 느껴요. 에어컨을 키면은 또 춥고 끄면은 또 덥고 이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So I tried to roll down my window and it was just really noisy. So I don't know what to do when I'm driving. 뭐 엉뜨를 틀어야 되나? 뭐 틀다 보면은요. 또 무슨 한 1분 이내에 바로 또 더워지고 날씨가 좀 그래요. It is that time of the season, everyone. 그래서 우리가 가을 옷은 항상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Because we don't get to wear autumn outfits that much, right? We only get to wear them in this very, very special given time. And it's pretty short. 그래서 특히나 제 옷장에서 트렌치 코트는 진짜 새 것 같아요. 네,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Because I only get to wear that for like 2 times in a year.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을 옷 또 이렇게 여러분 입을 수 있을 때 많이 많이 입어두시길 바랄게요. Lazy Groover says, 3998,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it's gotten pretty chilly lately. Stay warm and take care and have a great day. I know, right, Lazy Groover? You too have the best day ever. Please take care about yourself. 1675 Morning Groover. 썸머님 드림렌즈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아이들 근시를 늦춰주면서 잘 때 하는 렌즈라서 드림렌즈인데요. 첫째에 이어서 초등학교 1학년 둘째도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깨워서 렌즈 빼주고 나왔지요. 렌즈가 끼고 빼고 이게 또 엄마 일이라서 다시 신데렐라가 되었어요. 혼자 외출도 12시 안에 애들 자기 전에 돌아와야 하네요. So I guess your kids are putting on the dream lens these days for the sake of their eyesight, and it's basically your role, your job, right? 뭐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서 이거를 끼고 빼고 하겠어요. 이게 아이들이 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잔소리하게 돼요. 렌즈 뺐어? 렌즈 꼈어? 빨리 렌즈 껴! 막 이러면서 엄마 귀찮아! 막 이러면 렌즈 빨리 끼고 앉아! 막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래도 이제 이렇게까지 엄마가 해줬는데 좀 열심히 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들 했었어요. 꽤나 오래가는 이 드림렌즈. 더 기술이 좋아졌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요즘엔 드림렌즈 어때요? Morning Groovers, talk to me. 저한테 말 걸어주세요, 우리 Morning Groover들. 저 여기 혼자 있잖아요. 짠하죠, 여러분들. 저 말 많이 걸어주세요. 심심하지 않게. So that I don't get bored.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open chat room and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이제 넘어갈까요? 'Uncover your preferences in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ll right, morning viewers, you guys are talking about the change in the weather these days, how it's chilly in the morning time and how it's gotten a little hot during the daytime.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utumn, everyone. There must be some things that you might want to do and try because of this nice changing weather.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막 못 움직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약간 쌀쌀하면서 시원하고 쾌청한 날씨잖아요. So weather's gotten really fresh these days. So I think it's the perfect time for you to enjoy some outdoor activities or start something new, right? So today, I want to ask you about your own bucket list, okay? 오늘은 버킷리스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Not about your life bucket list, of course. 여러분들의 인생 버킷리스트 이런 거 안 궁금합니다. 그런 거 보내주지 마세요. 오늘은요, 가을 버킷리스트입니다. 소소한 가을 버킷리스트. 이번 가을 꼭 이거 하고 말 거야. 나 이거 꼭 쟁취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small things on your bucket list for this fall time. Okay? 여러분들 소소한 것도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을까요? So for me, my wish for this season is to go on picnic very often and enjoy this beautiful, beautiful weather. 저는 피크닉을 좀 많이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글램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조금씩 사고 있어요. 뭐 의자, 돗자리, 뭐 조명 등등 이런 걸 좀 사고 있는데 장비를 구입한 만큼 좀 많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합니다. So because I have started to buy some equipments for camping, not exactly camping, for glamping and going on picnic, I actually desire to go on as many picnics as possible. 요즘에 뭐 한강도 좋고 노들섬도 되게 핫하고 어디를 가야 되나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겠는데요. 이번 저의 가을 목표는 그거입니다. 이제 좀 가을가을한 여자가 되어보려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너무너무 그동안 썸머썸머 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궁금합니다. What is one small thing on your bucket list for this fall? 우리 박우리 팀장님도 저랑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 가을에 아이와 함께 뭔가 좋은 곳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예, 네, 맞아요. 지금 막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우리 박은희 선생님의 미소에는 그 입은 이렇게 웃으시는데, 눈은 별로 안 웃으셔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지금. 이게 체력적으로 열심히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가지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부지런히 많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Alright, let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의 소소한 가을 버킷리스트 알려주시고요. 가을가을한 노래 들어볼까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ting, Fields of Gold.

I don't know. Seeing this temperature difference every single time on the weather report gets me a little exciting because it really makes me feel like real autumn has arrived. Aren't you guys feeling excited? There are obviously many, many things to do. 여러분들, 제가 또 서울 방송하잖아요. 서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요즘에 서울 덕후가 되었어요. 서울 언박싱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에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을 나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o, let's find out.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이번 가을에는 꼭 펭귄 가족 단풍 여행 갈 겁니다. 몇 년을 가야지 하면서 못 가고 있어요. I'm definitely taking the penguin family on an autumn foliage trip this fall. I have been saying that I would go for years but never actually made it. 그러게요. We always come up with many, many excuses for not going on a trip. I think that is probably the reason why we are always told that go on many trips as possible when you have the time to do so. 그래서 여행 갈 수 있을 때 가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어떻게든 꼭 만들어서 이번 가을에 단풍 여행 가셔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랄게요. 우리 체육부장님, 올가을에는 고전 명작을 조금 읽어보려고요.

그들을 초등 도서로 추천해줘야 하는데 저조차도 내용을 잘 설명하라니 입에서 버벅거려서 초등 아이들 명작책이 그림은 적어지고 또 글씨는 약간 크고 이해하기 좋아서 읽기 딱 좋더라고요. 가을가을한 Falling All in You 듣고 싶어요. 목소리 녹아녹아 Shawn Mendes. I know, as a parent, if you want to force your children to read, you actually have to start reading too.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엄마는 막 핸드폰 하면서 너네 책봐 이러면은 아이들이 아마 설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려는 이 자세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Yep, you might as well read a lot of books for this particular season and enjoy that time with your children. 아이들과 함께 또 교양과 지식이 넘치는 그런 독서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소소한 가을 버킷리스트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Shawn Mendes, Falling All in You.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랐잖아요. I've been skinny all my life. 평생 마른 몸으로 제가 살았었는데 체질이 그냥 이렇다 보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You know, since I started a new project, I get to meet a lot of different kind of new people these days. 그냥 저한테 뭔가 인사말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되게 마르셨다. 되게 말랐어요. 피디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it's been over 30 something years hearing this and I don't know what to respond.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되게 말랐어요. 이러면은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말랐고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이러기에는 또 애매하고 Like I honestly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저렇게 뭔가 째려보시는데 아니 진짜로 대답을 뭐라고 들으면 좋으세요 여러분들? Like I really can't respond. 근데 또 만약에 좀 살집이 있는 분에게는 되게 뚱뚱하시네요 이런 말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마른 사람한테는 항상 되게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I sometimes say to them, Oh, no, I'm not. Then they're like, Yes, you are. You are skinny. Look at you. Look at your legs. Look at your arms. You are so skinny. Then, like, what do I respond? 전좀 약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지 꿀팁 좀 알려주세요. Let me know how I'm supposed to respond on these kind of comments. 재수 없으면은 썸머님 재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좀 뭔가 기발한 대답 보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But anyways, I went off topic. So let's get back talking about our fall bucket list. 우리 짱모닝구르버님께서 썸머님, 굿모닝. 저는 이번에 가을에 제 아내랑 또 막둥이랑 가까운 이웃나라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올여름 너무 바빴어서 여름 휴가도 같이 못 가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평안하도록 또 응원해 주세요. 오늘 아침 조지 마이클의 One More Try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모두 행복하고 포근한 하루 보내세요. So I want to make a trip to a nearby country with my wife and our youngest fall, this fall. We were so busy this summer that we couldn't even go on a vacation together, and I felt so bad about it. I hope you make some time, really. 여름 휴가 근데 다들 뭔가 갈것 같죠? 은근히 못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And we always call it summer vacation. And it makes us feel weird if we don't go anywhere. But wouldn't vacation also count as just staying home and resting while everybody's just out there? 그러니까 꼭 어딜 가야 휴가인가? 집에서 좀 쉬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휴가이고 꼭 어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또 아쉽잖아요. 우리가 안 가면. 그러면은 이제 남들 일하는 가을에 이런 시간을 좀 빌려가지고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We don't always have to go somewhere only during summertime, right? We can always go during this beautiful autumn time too, right? So I really hope you make that chance, make that opportunity to go on a family trip together. 자,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What are some small things on your bucket list for this fall?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우리 밖에서 든든한 DJ 바께서 저희 틀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YouTube live stream. This song is for 짱 모닝 그리버 George Michael, One More Try.

right. We have a check-in message from our Moony Moony, True Moony Morning Groove. Good morning. Okay, so I did ask you guys for an advice of what to respond when I hear the word, oh, Summer, you're so skinny. And a lot of you guys actually responded.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아, 마른 몸 부럽부럽 이놈의 펭귄 몸뚱이 하 나도 학꽁치가 되고 싶다. 이거 문자 왜 이렇게 귀엽지? 펭귄이라는 그 동물도 너무 귀여운데 이놈의 펭귄 몸뚱이라고 하니까 진짜 펭귄이 뭔가 이렇게 몸 배를 보면서 막 힝 막 시무룩해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가지고 학꽁치가 되고 싶다. 저 어렸을 때 별명 꽁치였어요. 그러니까 말랐는데 또 꽁치구이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꽁치라고. Anyways, Lani Atwale, Morning Groover, Thank you, DJ Ba. 우리 DJ 바구니 팀장님께서 이 발음을 써주셨어요. 닉네임 발음 제가 또 깜빡할까봐. It really helped, indeed. They responded. 저는 키 182에 체중 81, 허리 둘레도 92cm. 과체중에 해당하고 복부 비만의 초입니다. 그런 저보고도 말랐대요. 그냥 웃지요. 그냥 숨겨진 살들이 많아요. 그러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말 한마디가 썸머피디님을 더 예뻐 보이게 할지도요. 오, 약간 부러운데? 키가 182에 체중...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또. 나름대로의 그런 숨겨진 살이 있다고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남들은 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So, you want me to tell people, oh, no, actually, I have some hidden fat inside me. Yeah. 이렇게? 아니, 근데 제가 숨겨진 살이 딱히 있는 게 아닌데 이걸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Why do I have to lie to people? Just so that they can have a good impression about me? 그러면 저를 더, 그러니까 그게 그럼 원하는 답인 거예요? 아, 역시 말도 저렇게 겸손하게 해서 아주 더 예쁘네, 뭐 약간 이런 건가? But then like, I don't wanna lie. 우리 민준리나맘님께서는요, 그럴 땐 그냥 그러게요,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라고 남의 의견만 말해요. 크크. Okay, so in that case, you would just say like, I know, right? I get that a lot. And just talk about someone else's opinion instead of your own opinion. 아, 이거 괜찮다. 그냥 그러게요, 이러면 솔직히 다음에는 그 사람께서 말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 괜찮네. 아, 진짜 말랐다. 아주 그냥. 그러게요.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체육부장님. 아니에요. 좀 쪄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하시더라고요. So people would respond, No, actually you're not right. I actually have to gain more weight, but it really doesn't help. 아니면은 제 주변에는 평생 마른 몸으로 살아서 이젠 제가 마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너무 약간 재수없는 톤으로 읽어서 그런데 근데 이거 좀 그래요.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마른 건가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별로일 것 같아. 이게 은근히 어렵다니까요. It's pretty tough, morning groovers. Think about it. 얼마나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려운데요. 우리 짱 모닝 그루버께서는요. I'll take that as a compliment. 칭찬으로 접수합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오, 이거 괜찮다. 아, 칭찬 감사해요. 이렇게. 괜찮은데요? 그럼 칭찬 아닌데? 진짜 말랐는데?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Like, nobody would be like, no, that wasn't a compliment. Like, you have to gain weight. 이럴 사람은 없으니까.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for these suggestions. You guys are the best.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못다한 사연은 이따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I will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가을엔 재즈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와이프랑 가려고 예매했어요. 아서트 유니원의 Think About You 신청합니다. 어, 자라섬 페스티벌 너무 좋으시겠다. 이런 페스티벌 저도 좋아하는데 마감됐나요? 명곡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Here is 아서트 유니언 Think About You.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Happy to have you with us this morning.
2: 생방송으로 오늘 문 활짝 열렸죠. 보는 라디오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1: We always have our viewable radio available for you, so you can check that out on our YouTube live stream.
2: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시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1: And also, we have our open chat room in our KTalk app. Look for us on TBS EFM Morning Groove.
2: TBS EFM Morning Groove 까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또 오픈 채팅방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어, 가을에는 우리 딸 서영이의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어요. And also sent in a picture of your beautiful daughter, 서영이. I guess she was born in the year 2015, 2015년생인가 봐요. 너무 예쁜 우리 따님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AI로 만드신 거죠? 이거 지하철을 다 그 아이돌들만 하는 생일 축하해 그 메시지가 담 긴 포스터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Happy birthday to your beautiful, beautiful daughter, 서영이. 오늘 생일, 오늘은 아니겠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미리 생일 축하 드립니다.
1: Alright, so what are your fall bucket list?
2: 이번 가을에는 이것만은 꼭 하고 말 거야. 더 추워지기 전에 이거 해야지.
1: I am going to get this done before the weather gets cold. What are those, Morning Groovers? Let's find out.
2: 테테파파, Morning Groover께서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아들이랑 낚시 가는 게 이번 가을 버킷리스트입니다. 우선 실내 낚시터로.
1: So you've never done it before, but you might as well try going on fishing with your son.
2: And you get to do that indoors? Really? 실내 낚시터가 있구나.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그 실내 뭔가 수영장 어항같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잡는 거예요? 별게 다 있네, 요즘에 진짜. 요즘에 낚시 유행이래요. They say that it's quite popular these days. 요즘에 뭐 항상 우리나라는 붐이 있잖아요. 러닝붐, 등산붐. 근데 요즘에는 뭐 MZ들이 또 낚시를 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골프 유행했다가 뭐 했다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고 바빠요. 이렇게 유행, 그러니까 I guess Korean people in general, we just cannot settle for comfort. 우리는 뭔가 그리고 빠르게 지루함을 느끼나 봐요. 이거 유행이면은 막 경험하고 나서 오케이, next! 이러면서 또 다음 유행을 쫓아가고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1: I think we create our own memes too.
2: 우리가 유행도 스스로 또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낚시 다음에는 무엇이고 또 무엇인지 또 음식도 그렇잖아요. 유행하는 음식 싹 바뀌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1: This is like so special about Korea.
2: 이게 또 한국의 굉장히 또 특별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선 날씨 좋을 때 또 낚시 아드님과 같이 즐기시길 바라고요.

Or you might as well take your daughter and to go visit some places, all those festivities in Seoul, as mentioned in Seoul unboxing program yesterday, and also to go an amusement park and just spend the whole entire day for your daughter. 어떤 방식이든 딸아이께서는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날씨 좋을 때꼭이 중에 하나라도 시간 내셔가지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시간이요. 진짜 여러분들 자꾸 제 프로그램 홍보하게 되네. 서울 언박싱. 정말 서울에 있는 알짜배기 정보들 다 모아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딱한 번. 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요일마다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 이제 TBS 시민의 방송 가시면 다시 듣기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Oh, just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missed out on. You know, all of those beautiful and nice detailed information about all the festivals here in Seoul. You can go check that out.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 조국님을 위해서 We're gonna play this song.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5, 6, 7, 8. We're gonna change the vibe around just a little bit. 과연 조금일까요? 여러분들 분위기 싹 한번 바꿔볼까요? Club time. 여러분들 무슨 시간인지 이제 아시죠? You know what time it is. It is time for Queen 노래방. All you need is some coins and there you have it. You can just enjoy this time with that amount of money. 여러분 Queen 짤랑짤랑 준비되셨나요? 짤랑이들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Boss it, boss it, boss it, who? Boss it, who? Boss it, who? 이 노래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라떼 노래기는 해요, 여러분들. 썸머 기준으로요. DJ 한민의 Show Me Your Boss It. 여러분들, 바세가 과연 뭘까요? 자, 올라가고 있어! We're getting there! One, two, one, two, let's go! Shake it! Boss It, boss it, boss it, boss it, boss it. 가사가 없어요, 이제. Boss It, boss it, boss it, boss it, who? 좋아요, 여러분들. You vibe, 우리 쭉 유지하기로 약속해요. Boss It vibe, okay? Do, do, do, do, do, do. 오, 정신없죠? 정신없는 와중에 퀴즈 하나 가볼까요? While you're all messed up and crazy, we're going to throw you a little quiz because I said so. 이 모든 건 다 썸머의 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지금 밖에 DJ 봐, 너무 바쁘시거든요? 지금 이거 DJ 셋 막 이게 찌기찌기찌기 이거 하시면서 되게 바쁘셔가지고 I'm going to take over, okay? 지금 밖에서 폐기구 같이 이렇게 막 믹싱하고 계세요. Oh yeah! DJ 한민, DJ 봐,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는 이겁니다. 자, 썸머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 우후, 지각 안 했어! 박수! 박수! 박수! 박수! So, why was Summer panicking in the parking lot this morning worrying that she might be late?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주차장에서? Can you guess it?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 또 많은 정답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보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고요. 한 번 더 가볼까요? Let's go! 끌어올려! Woo! Boss it! Boss it! Do, do, do, do, do, boss it! Boss it! Boss it! 모든 게 다 빡세. 일도 빡세. 공부 빡세. 모닝글 빡세. 이 빡센 인생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 너무 빡센 인생 살아가지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Let's go everyone.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What might happen at a parking lot? 그치 무슨 주차장에서 빡세 빡세 파티라도 한 거니? 왜 지각을 할 뻔했을까요? But then like, I actually arrived on time actually.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제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So there has been a delay of 10 to 15 minutes because of that incident at a parking lot. But then I made it. 왜냐면 제가 또 엄청 미리 오거든요. You know,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 of variables like this every single time in the morning.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평소에도 좀 일찍 오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Come on. Okay. Our clever morning groovers are sending their guesses. 여러분들 TMI 퀴즈니까 한번 열심히 맞춰보시겠어요? 0121 오랜만에 문자 남기네요. 정답은 마이크를 차에 두고 내렸다. So you left your microphone inside your car. 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실청하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a video radio, you can see how heavy this microphone is. 여러분, 이거 진짜 양손으로 으쌰 이러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들면은 감독님한테 밖에서 혼나요. This is not, you know, portable.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그랬다가 횡령으로 잡혀가요. 삐뽀 삐뽀 빠세후 빠세후 잡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크는 제가 챙기지 않습니다. So I don't carry around my own microphone. 그래서 땡! 과감하게 탈락! 이하나 모닝그룹 탈락! 6497 모닝그룹 gave it another shot. 시동이 안 걸리나요? So you couldn't start your

펴주신 건가? 오, 아직 펴주신 것 같긴 한데. Bombastic Air, Bombastic. 여러분들, 그, 제가 옛날에 그, 에어로빅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배꼽티 이렇게 입으시고 화려한 그 에어로빅 옷 입으면서 함께 붐바스틱 이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놀았던 생각은 안 나고. This song reminds me of that aerobics workout with all the other people at the gym and it was pretty exciting. 오, 막 이런 소리 내면서 What? 오른쪽, 왼쪽, 흔들어! 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They would actually like force you to like not rest. 쉬지 마, 일어나! 저쪽! 오른쪽 빨간 머리! 춤춰! 막 약간 이러면서 우리 공 하나하나쯤 모닝그룹업 요즘에는 줌바가 대세죠? 라고 했는데요. 그런가요? 요즘에 에어로빅 안 하고 줌바 하나요? So, what is more popular? Aerobics or Zumba? 저는 에어로빅보다는 줌바 좋아하기는 해요. 줌바 강사였으니까. 우리 바구니 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줌바. 내향인들의 지옥이에요, 줌바가. So, Zumba is basically hell for those people who are introverts.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you have to get over it because only the very beginning part you would feel shy, but once you get the hang of it, like you would just basically get used to that whole energetic vibe together. 여러분들 이게 초반에는 약간 쭈뼛쭈뼛 전 뒤에 서서 붐바스틱 조금만 할게요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곡 지나잖아요? 바로 지금 노래처럼 이렇게 잘 in the studio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난 외향인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이 어렵고 just get over that barrier just one time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제발 진짜 재밌어요. 1679 줌바가요 이게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래에 몸을 맡기고 즐기러 간달까요? 동네 어머님들과 흔들어 지키면 얼마나 재밌게요. Yeah, basically, it's like a way for people in a neighborhood for indirectly enjoying this club vibe. 그러니까, 아, 약간 클럽 가기에는 내가 이제 좀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음악 시끄럽게 되고 거기 막 디스코볼도 있어요. They have their own disco ball and they would actually turn off the light. 그래서 진짜 약간 파티 분위기예요. 그리고 줌바 강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파티가 시작됐습니까?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향인들은 토끼눈이 돼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고 싶고 나 여기 괜히 들어왔어. I don't belong here 이러면서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이러는데 어디 가세요? 여기 당장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서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향인들의 지옥이지만 겪으라면 또 천국인 Zumba a party. Alright, another Zumba jam. I don't know if this is actually Zumba jam or not. Florida OPPA 오셨어요. GDFR going down for real. 여러분, 이럴 때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Get down to the floor. 나는 내려갑니다. 자, 우리 6213. A new morning group, hello!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10살인데 모닝그룹 라디오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So my daughter is 10 years old and she really enjoys listening to morning group and I'm also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up as well.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문자 보내주시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제가 막 going down for real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6213 따님분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말하기 부끄러워요. If you're too shy to shout out your name, show me your nickname. Cause we're going down for real. Going down for real. 두루루루루루루루루 뱀 나오겠는데? 다라라라라라라 아나콘다 나가요. 5754 ISTJ 모닝 그루버 헬로 흥겨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극 내향인인데다가 극 몸치는 그냥 웃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So as a huge introvert, you know, I'm just gonna make that smile on my face listening to all of that. 왜 웃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시작이 두렵지. 들어가 보면은 내가 그 내향인이고 뭐고 까먹는다니까요. Because your body is actually doing the work. 몸이 힘들면은

내 양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아 제발 달려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우리 DJ 봐 막 이거 하시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저는 뭔가 내향인들이 외향인들에 인해서 좀 힘들어하면서도 은근슬쩍 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나빴죠. It's going down for real, everyone. 아 오늘 또 썸머의 어떤 주차 TMI부터 시작해가지고 줌바 얘기까지 엔딩으로 되는 You don't know where the conversation's gonna go. 대화가 어디로 될지 진짜 몰라요. We started from this TMI quiz and then now we have wrapped up with Zumba. 저 2016년에 굉장히 핫한 강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지금도 이 난리인데. Just imagine how much energy that I would have in my 20s. 그때 진짜 하루에 강습 4개까지 한 적 있어요. I actually led 4 classes in one day back then. 지금 하라 그러면 저도 이제 힘들겠죠. But that was me, everyone. 그렇게 또 에너지가 이렇게 또 탄생하고 지금 이런 네,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Next song is Samsara. Samsara. Okay. 우리 Samsara 노래. 오늘 어떤 거 Samsara 드실 건지 보쌈 아니면 삼겹살? 쌈싸라 많이 드시고요. This is 텅지박 라반 쌈싸라.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I will be back to you guys. 또 차분하게 뉴스 읽어드려야 되니까 Stay tuned!

초롱짱 모닝그룹의 메시지 소개하기 전에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was Iris by Goo Goo Dolls. 별초롱짱님께서 좀 늦은 굿모닝입니다. 행사가 있어서 출근길에 인사도 못했네요. So it looks like you have an important event. So that's why you are a little late on the show. But that's all right. Your life is more important than morning groove. 어떤 행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행사 잘 치르시고 또 다음 주에 후기 들려주실까죠?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룹어. 감사합니다. Marco Polo says, 앗! 깜빡했다! 어제 12시 TBS FM 서울 언박싱 못 들었네요. 오늘 12시에 꼭 들을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아니에요. It's gonna be aired only on Thursdays. I know. 일주일에 한 번만 방송하는 거여가지고 네, 목요일 12시에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TBS는 어떤 방송국입니까? 재방송의 방송국이죠? 너무 슬프게도. 토요일에 재방송이 돼요, 12시에. So if you have the chance to take a listen to it on this Saturday for a rerun, 아니면 또 이제 TBS 시민의 방송 가시면 유튜브로 또 보실 수 있고요. 네, 매주 목요일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So a lot of staffs and other people from different departments, they are working really hard for this particular show. 라인업도 굉장히 좀 다음 주에는 신현준 씨 나와요. Do you know 기봉이? Do you know 신현준? Do you know 서울 명량시장? 이분께서 또 이제 서울 이야기 들려줄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TBS에만 고정하세요. EFM 들었다가 FM도 들으셨다가 또 아침에는 모닝그룹 드셨다가 예. Marco Polo says, 소소한 버킷리스트는 전 장대한 걸로 만타 녀석, 바라쿠다 녀석, 그리고 잭피시 녀석 다 만날 수 있기를. 다음 주에 스쿠버 다이빙 가는데 이 녀석들 다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면 꼭 사진 올릴게요. Where are you going for your scuba diving? Is it really true? Do you actually get a chance to encounter manta ray? 만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도? 아, 어디 해외로 가시는구나. 마침 밖에서 스쿠버 다이빙 엑스퍼트. 누구게요? 바로바로 우리 여영구 감독님 땡.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스쿠버 다이빙 왕년에 하셨었거든요. 예, 아쿠아 우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해외에 가서나 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야, 대왕 쥐가오리인가? 만타레이가? 그쵸? 어떻게 이런 친구들을 그렇게 다 만나시면은 안에 사진도 요즘에는 다 찍으실 수 있는 거죠? 오, 너무 멋지겠다! 네, 오늘 버킷리스트 다짐하신 거 잘 다녀오시고요. 또 후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 live broadcast next Wednesday. 저희가 휴무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는 수요일 생방송으로 돌아올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Bobby Darin, Beyond the Sea. 스쿠버 다이빙 하시면서 들으라고. 안 들리겠지만.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